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제청 논란과 부동산 입법 문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합니다. 경찰청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경 이상의 경찰 고위직이 직무대리 지정이 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KBS가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임호선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총경 이상 직위의 직무대리 지정은 지난해 말 기준 84건으로 1년 전보다 78%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론 총 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조지호 전 청장 파면 이후 후임 청장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유재성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일부 고위직 후임 인사를 9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어제 제주경찰청을 찾아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건이라며 미비점이 없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신고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제 한 총리가 이번 실종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확인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이 7명, 법인까지 포함한 불구속은 51명입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면서 최근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20층짜리 아파트 17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실외기와 전열 교환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직후 충북 진천군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창문을 닫아달라는 안전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35도, 경남 양산은 36도까지 수온주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다시 확대된 가운데 지난밤 서울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동부, 그 밖에 전국에선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제주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도시에 사는 비둘기는 사람이 와도 도망가질 않습니다. 심지어 자동차가 가까이 오는데도 비둘기는 쉽게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가끔은 차에 깔려 죽은 비둘기를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해서 죽는 장면. 생각해보면 아주 낯선 비극입니다. 비둘기의 경계심을 지운 건 익숙함입니다.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던 일도 몇 번 반복되면 괜찮아 보입니다. 과도한 빚도, 건강을 해치는 습관도, 무례한 관계도, 끝없이 미루는 일도, 지난번엔 괜찮았잖아 라는 경험이 쌓이면 위험은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상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위험 신호가 보여도 설마 나한테는 아니겠지라고 믿는 마음. 그래서 사람은 변화보다 익숙한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익숙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비둘기에게 날개와 비행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24일 또 새로운 한 주 힘차게 같이 출발해 보시죠. 1973님이 저도 출첵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 성공예감 들으시는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좀 안 좋은 뉴스에서 이게 들렸어요. 최근에 70대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으로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고 하는데요. 검사, 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통장이 범죄에 악용됐다라고 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이것으로 바꿔놓으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직 그 현금화되지 않은 2억 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일부 조직원은 붙잡았다고는 하는데요. 이 두 글자, 이건 무엇일까요?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인데요. 고액을 지폐보다는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서 예전에 많이 썼었죠. 특히 5만 원짜리 지폐 생기기 전에는 10만 원짜리 자기 앞 이것 두 글자 정말 많이 썼었죠.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와, 저 이거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 전인지 거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또 요거를 건네기 전에는 뒤에 자기 이름하고 뭐 연락처를 이서한다고 했죠. 뒷면에다 그 하얀 종이. 그런데 돈 역할을 했던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다 많이들 요청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저희가 오프라인 경제 콘서트를 엽니다. 9월 9일, 다음 달 9일 수요일 저녁 7시고요.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S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우리 성공예감 가족이죠. 홍춘욱 대표,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그리고 이상건 센터장까지 투자부터 노후 전략까지 돈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또 한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가수 김광진 씨, 황가람 씨가 멋진 또 라이브 무대를 선물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모실 수 있으면 좋겠으나 또 공간이 한정적인 관계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C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미래를 여는 경제 콘서트라는 배너가 있거든요. 게시판도 있고요. 거기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머리 앞에다가 그 문자 앞에다가 콘서트 이렇게 달아서 성함과 신청 이유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콩에서는 저희가 그 개인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서 문자나 또 홈페이지 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최대 2매까지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신청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이니까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공예가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보실 수 있고요.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 방송 다시 듣고 다시 또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소식들을 준비했는지 우선 강영현 기자부터요.
2: 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거주 인정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내용, 그리고 또 정부가 고시원 욕조 설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던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비수도권의 물가가 서울보다 더 올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는요?
3: 네, 삼성전자의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가 퀄컴보다 높은 성능을 평가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요. 또 최근 주식시장에 대비한 기업들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부진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거 살펴보고 또 이어서 금융당국이 이금융권에 중금리 대출을 풀어줬다는 뉴스 등 금융권 대출 소식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강예지 에디터한테 우선은 증시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3: 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7% 안팎에서 떨어지면서 지난주에 6,900선을 찍었다가 지금은 6,860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정도 오른 810선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 지난주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약 5% 정도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SK하이닉스는 2.5% 안팎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0: 삼성전자가 만든 칩이 경쟁사 것보다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3: 네,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700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6세대를 측정한 결과 엑시노스가 중앙처리장치, 그래픽 처리장치, 인공지능, 배터리 전력 효율을 비롯해서 평가 전반에서 이 퀄컴 칩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는 명령 해석과 연산, 뭐 제어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들 AP라는 약자로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가 퀄컴과 미디어텍 등으로부터 이 모바일 앱 AP 칩을 매입한 비용이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네. 이 디바이스 경험 부문 전체 원재료 비용의 2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엑시노스 확대를 막던 것이 원가는 유리한데 성능이 부족하다라는 단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에서 사오던 것을 자체 칩으로 대체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성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이 내년 갤럭시 시리즈에서 엑시노스의 탑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최근 주요 고객사들의 이 AI 칩이 탑재된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천하의 엔비디아조차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뉴스는 그만큼 AI 인프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 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공모주, 신규 상장 주식들 주가도 좋은데 또 시장이 안 좋을 땐 그 반대잖아요. 요즘에 그렇다면서요?
3: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7월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8개 기업들 주가가 공모가 대비 평균 25%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코스피가 19% 그리고 코스닥은 13% 떨어졌는데 그것보다도 낙폭이 더 컸던 것이고요. 이 상장 첫날에 주가도 부진했는데 3분기에 상장한 8개 회사의 상장 첫날 이 공모가 대비 평균 상승률이 3%에 못 미쳤습니다. 시계열을 넓히면 조금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1년간 신규 상장한 50개 새내기주를 조사해봤더니 상장한 지 3개월이 지나면 10개 회사 중에 약 4개 꼴로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고 또 손실폭도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상장이 보통 코스닥에 몰리는데 코스닥 자체가 부진한 것에 더해서 공모주가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의 외면까지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장기 투자할수록 더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자회사 중복 상장 관련 규제가 구체화 되고 네. 또 상장 심사 문턱이 최근에 더 높아진 점도 이 IPO를 고려하는 기업들에는 불리한 요인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0: 요즘에는 좀 증시 올라오기도 더 힘들어졌고 올라와서도 또 험난한 길이 또 열려 있고 사실 상장을 한다라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인 거죠.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한 상장이니까요. 중국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위해서 상장하는 기업들, 덩치 큰 기업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CXMT도 상장을 했고 또 다른 반도체 회사도 IPO에 나서요.
3: 네,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스의 모 회사인 창창 춘추 홀딩스가 커창판에 제출한 IPO 신청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커창판은 혁신 기술 기업 전용 주식 시장인데 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립니다. 이 양쯔 메모리는 이

0: 이 로이터 통신은 상장 후 양자 메모리의 기업 가치를 약 57조 원에서 68조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 규모로 보게 되면 이번 IPO가 창신 메모리 CXMT와 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그 중신고지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벌 자본시장에 진출하면서 중국의 기술 자립 추진이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신규 상장을 통해서 자본을 또 엄청나게 조달을 하고 또 투자를 늘리겠다.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흐름이고요. 또 강영현 기자 그거 들어볼게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그 세제 개편안 좀 방향을 좀 튼다고 하네요.
2: 네. 일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비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주택자인데 그래서 거주 인정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되는 의견에 대해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이제 강하게 요청을 했고 또 정부도 귀를 기울여서 듣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해도 이제 비거주를 하게 되면은 혜택을 줄이겠다. 이게 8.13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500세대 이하로 재개발 재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자치구 구청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것도 이제 논의 주제로 나왔는데 다만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특별법이 수요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원내에서 최종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다. 국토위 그리고 원내 사안으로 지켜봐달라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정부가 고시원에 대한 규제 완화한다고 했잖아요. 책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욕조를 설치할 수도 있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뒷말을 낳았어요.
2: 네, 국토교통부가 지금 2015년 이후에 금지되었던 고시원의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또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에 담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고시원이 린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서 뭐 화재와 같이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완화한다라는 취지로 기준이 개정이 추진되었던 건데 하지만 이 같은 기준 개정이 고시원의 보증금 또 월세 인상에 반영될 우려가 있고 정작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설치가 금지돼서 탁상 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이제 행정 예고 기간 동안에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행정 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의 완화를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1: 그렇죠. 뭐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한다고 해서 욕조를 설치하겠느냐. 그리고 책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면 책상을 둘 공간만큼 고시원 방이 더 좁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왔고. 이게 누가 봐도 뻔한 거였는데 이런 게 진짜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 또 한 번 상기해 봐야죠. 그리고 그 고가 주택. 법인이 소유한 고가주택 보면 열 곳 중에 네 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2: 네, 국세청이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을 9억 원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법인주택 약 2,640채를 점검한 건데요. 전체 주택 가운데에서 임대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용으로 보유한 거, 또 뭐 직원 기숙사 이렇게 업무용을 제외한 42%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균 공시 가격은 20억 원을 넘었고요.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2채나 됐습니다. 또 최고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되면 시세로는 3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특히 강남, 용산 이런 곳에 위치하거나 또 한강 조망권을 갖춘 초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서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한 사례가 확인이 됐는데요. 또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이 보유하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긴 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또 직원 복지 명목으로 해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에 실제로는 오너 일가라든지 일부 임원만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일반 직원들은 이용을 못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법인 주택을 사주 일가가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0: 혈세가 성립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사적 사용을 공적 영역과 고너의 오너 개인의 사적 추구 사익 추구 사이에서 그 경계가 흐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로 판단을 하고 그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또 강혜지 에디터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중금리 대출.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야 된다고요?
2: 네. 금융감독원이 2금융회사들을 불러서 최근 발표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 후속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이 현재는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 중에서 저축은행은 80%, 그리고 뭐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40% 정도만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달부터는 중금리 대출 증가분 전액을 금융사별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해서 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금융회사들에게 정책금융상품 공급도 좀 확대해달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것은 금리 상한 12%대에서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들에게 공급되는 상품인데요. 이번 조치가 이 저축은행에 특히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반기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5조 원에 못 미쳤는데 1년 전보다 22%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신규 대출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대출 확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도 이 중금리 대출 자체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연체율들이 올라서 이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많이 하라고 하니까 명시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보다 금리를 더 낮게 책정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만큼도 내주지는 않고 있고 참. 그리고 또 하나 총량 관리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계속 대출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2: 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대 은행과 지방은행을 비롯해서 이 13개 은행들이 올 들어 8월 12일까지 시행한 가계대출 상품별 취급 제한 조치가 총 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운 수치에 달하고요. 이 정부가 4월 달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은 뒤 이 4월부터 8월 사이에 시행 된 조치가 71건으로 제한이 빠르게 늘어났고요. 또 기존에는 연말에 보통 대출을 조였는데 올해는 6~7월에 몰려서 이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제한 조치가 많지 않았었던 이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에도 대출 관리가 확산된 점도 좀 주목할 점입니다. 이 SCJ은행과 수협, 광주은행 등은 지난해에는 신용대출 제한이 없었는데요. 이 올 들어서는 대출한도 축소 등을 새로 시행했고요. 또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서 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이 승인 물량 조절 대상을 늘렸습니다.
1: 또 은행들이 그 주담대라든지 신용대출은 참 까다롭게 심사하는데 집단대출 분야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2: 이건? 네. 그 하나은행은 최근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접수를 11월 실행분에 한해서 중단했습니다. 이 앞서서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가입 그리고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에 이어서 또 다른 창구가 막힌 셈이고요. 또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 한도를 지역과 관계없이 3억 원으로 제한을 했고 또 신한은행도 신규 신용대출 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최근에 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 신축단지 중도금과 잔금 대출, 뭐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등의 정책 목적에 활용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 은행들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이는 한편에 이 늘어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집단대출 영업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또 하나 들어보죠. 물가 상승률 항상 신경 쓰이는데 서울보다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올랐어요?
0: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은 지난달에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했는데 이게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1월이 2%였던 것에 비해서 크게 뛴 겁니다. 근데 지역별로 살펴보면은 서울을 포함한 도시보다 지역에서 물가 상승폭이 더 큰 경향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서울의 물가 상승률이 2.5%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반면에 전북, 충북, 경상남도 북도,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도단위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 곳이 더 많았습니다.
1: 3%를 넘은 곳.
0: 네. 네. 그래서 1월에 전국 소비 전국과 서울의 물가 상승률이 모두 2% 수준이었는데 이게 중동 전쟁이 발발한 4월부터 지역별로 물가 상승률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 폭이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공업 제품 그리고 농축 수산물 등 이제 상품 가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7월에 공업 제품 물가 상승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3.7%였는데 서울은 2.8%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서 상한선이 생기면서 가격이 낮았던 지역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물가를 계산할 때 석유 제품의 가중치가 낮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가가 크게 올라도 물가 상승률은 더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석유 제품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이제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1: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재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요즘 이거 참 보기도 힘든데 최근에 어떤 보이스피싱 일당이 70대 여성에게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다. 돈을 모두 이걸로 바꿔놓으라라고 해서 그 돈을 속여서 가로챈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무려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발행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인데요. 자기 앞 이거. 예, 뭐 10만 원짜리 정말 많이 봤죠. 근데 요즘에는 10만 원짜리 자기압 이 두 글자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6563님도 5만 원권 발행하기 전에는 10만 원권 자기압 이거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참 옛날 얘기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6089 쓰시는 분은 기억 속에 사라진 단어입니다. 90년대 초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님이 심부름 시켜서 은행에서 당시 충청은행, 지금은 사라진 충청은행에서 이거 바꿔왔던 기억이 있으시다고요. 2869님은 얼마 전에 1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 결제를 받았어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라고도 보내주셨고, 그 위조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서명도 받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김동희님. 여기에는 서명하는 게 필수죠. 오늘도 제 이름 여기에 남기네요 라고 하면서 KBS 콩에 이설을 해주셨네요. 항상 받으면 뒤에다 이설을 해야 했던 이것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KBS 1라디오 특별기획 미래를 여는 경제 콘서트. 투자 분야 홍춘욱 대표, 재테크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연금설계 이상건 센터장까지 성공예감의 자랑,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명쾌한 강연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가수 김광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황가람 씨의 특별한 라이브 무대까지 펼쳐집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KBS 신관 아트홀에서 저와 함께 만나시죠.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성공예감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9월 9일에 만나보시죠. 라디오 다시 시작하시는 줄 아셨죠? 네. 예고 멘트였습니다. 9월 9일 경제 콘서트. 현소라님이 경제 콘서트 신청 방법 다시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샵 9730 문자 메시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다가 말머리에 콘서트 이렇게 달아서 사연과 함께 성함 이렇게 보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그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글을 남겨주시면 1인당 최대 2매까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좌석이 좀 한정적이어가지고 인기는 너무 많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또 황당한 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 상품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 혹은 5만 원만 내면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오,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온 가족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70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이런 황당한 일. 이게 참 고전적인 수법이기도 한데 여전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 한번 들여다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1: 가끔 이 가족 사진 상품권 드린다는 데가 있어요. 네네. 이벤트 한다고 공짜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엄청난 추가 요금을 네. 내라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사기입니까?
4: 일단은 저도 이 기사 내용 접하고 엄청 황당했습니다. 5만 네. 원이라고 안내하고 뭐 조금 더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100배 더 넘는 비용을 요구하다 한 건 보면 이건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잖아요.
1: 몇 백만 원이라고.
4: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2022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관련 불만 사례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과 관련된 부분이 15.7%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이거는 오래된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은 업체들이 무료 촬영이나 할인 이벤트를 앞세워서 소비자들을 모집한 뒤에 촬영 이후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이나 앨범 뭐 액자 제작 비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인 것인데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되니 이거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형사처벌이라면 우선 사기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성립합니다. 이게 법 조항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핵심은 기망 행위.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관들의 수법이 처음부터 촬영은 무료, 사진 파일 구매는 별도라고 안내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촬영 자체는 실제로 무료로 해주고 촬영이 끝난 뒤에 완성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가져가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결제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법원이 이를 뭐 개인 간의 어떤 사적 거래로 보아서 사기죄로 기망행위가 없다라고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광고에서 완전 무료라고만 명시해 놓고 예. 뭐 그 나중에 이제 아 이거 가져가시려면 수백만 원 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속여서 현장에 오게 한 그런 구조라면은 또 기망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촬영은 무료고 나중에 그 사진 파일 가져가시려면 돈 듭니다라는 안내가 있었다면은 사기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좀 어렵네요. 민사적으로는 좀 어떨까 해보면은 이제 표시광고법 위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시광고법에서는 거짓 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또는 거짓 과장 광고는 어떻냐라고 하면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무료라는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전체적으로 아무 비용 없이 사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진짜 다퉈봐야 하네요. 8043님이 저도 당했어요 라고 보내셨고 박용준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도 보내셨고 그러니까 뭐 공짜로 해준다라고 해도 진짜 사진 작은 거 한 장 주는 거고 앨범으로 만들려면 얼마 네. 액자로 걸려면 얼마 원본 파일을 받으려면 얼마 이런 식으로 또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뭐 가족들이랑 또 같이 가서 막 싸우고 있기도 뭐하고 해서 분위기 휩쓸려서 돈을 냈어요.
4: 네.
1: 그럼 나중에라도 이거 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까?
4: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좀 활용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안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용료 전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요. 합의 권고 기준이므로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원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불해 주세요. 계약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진관이 이에 대해서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하면은 소비자원에 조정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증거 확보이겠죠. 결제 영수 중 처음 광고 문자를 받은 부분을 꼭 캡처하시고 현장에서 오간 대화 내용들을 최대한 보존해 두시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재료로 이제 소비자 분쟁에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918님도 가족사진 무료 상품권 당첨돼서 사진 찍고 왔는데 액자랑 원본 파일 값으로 50만 원 달라고 하더군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런 경험 가지신 분들 되게 많네요. 물론 모든 사진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의 사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이벤트 보고 이제 사진관 찾아갈 때 어떤 걸 좀 미리 좀 참고해 놓으면 좋을까요?
4: 일단은 무료라는 광고만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원본 사진 파일 제공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앨범이나 액자 제작비가 얼마인지
1: 꼼꼼하게
4: 네, 꼼꼼하게 사전에 확인하시고 또 이제 예약금 환급 조건과 촬영 취소 일정 변경 시의 환불 규정 같은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계약서에는 상품 구성과 유무료 그 항목이나 제공 범위를 처음부터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다면은 추가로 기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뭐 의상이나 소품 배경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뭐 추가로 상품 권유를 받는다면 촬영 전에는 총 대금을 확정하고 예약 문자와 계약서 결제 내역을 좀 보관해서 향후에 분쟁을 좀 대비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추가 결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바로 서명하거나 결제하지 마시고 일단 자리 피해서 판단할 시간을 가지고 뭐 필요하다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거기서 좀 어떤 방침을 좀 안내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미리 사진관 가기 전에 아니면 그런 공짜 이벤트 당첨됐으면 방문하기 전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에 그 무료로 뭐 피부 관리해드립니다. 체형 관리해드립니다. 이런 데들 있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결국에는 뭐 1년짜리 회원권을 끊어야 됩니다. 막 이래요.
4: 네네.
1: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례 아닙니까?
4: 네. 저도 한 20대 때 한번 이런 데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미끼 마케팅, 네. 미끼 상품의 전략. 전형적인 사례죠. 이게 법적으로는 이 문제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표시광고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무료 체험이라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고가의 회원권 가입을 전제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면은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무료 체험이라는 광고를 보고 아 이건 아무 조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했다면 이는 뭐 기만적인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니까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좀 거치셔야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가시기 전에 소비자 대응 방법으로는 현장에서 회원권 가입을 강요받는다면은 즉시 거절하고 자리를 좀 피하고 회원권을 이미 계약했다라면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약 철회권이 있거든요. 14일 이내에. 그래서 나 이거 철회하겠다라고 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고 만약에 불필요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소비자원이라든가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하나가 유명 가수의 공연을 공짜로 뭐 공짜 콘서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상조회사 홍보를 앞에서 뭐 한두 시간 하는 경우들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4: 네.
1: 이런 건 어떻게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4: 네. 어떤 기사 보니까 아 가수한테 직접 메시지 보면서 어떻게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냐라고 따졌다는 팬분들도 있을 정도로 네 요즘에 사실 이게 다른 홍보 행사가 있다라는 점이 잘 안 보이게 써놓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유명 강사의 강연이라든가 가수의 공연을 내세워서 관객 모은 다음에 실제로는 상품 홍보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강제 가입이 있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이거를 처벌하기는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해당 공연이나 강연 안내장에 홍보 시간이 있다라고 좀 작게는 작지만 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1: 네. 그래서
4: 홍보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뭐 홍보 시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판별하기 어렵게 이제 작게 써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약간 표시 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좀 있는데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법적인 처벌 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홍보 시간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자체적으로 선택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거는 뭐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라고 반드시 알려야 하는 거고요. 또 왜 자격증 시험이나 무슨 뭐 영어 강의 100% 환급해드립니다. 합격했을 때
4: 네.
1: 아니면 몇 점 이상일 때. 실제로 그렇게 환급을 해줍니까?
4: 네. 뭐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또 안 해준다면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4: 이것도 이제 표시 광고법에 의해서 100% 환급이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이 환급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환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한다라고 하면은 표시 광고법 위반이 되니까요. 뭐 100% 환급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제기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 근데 만약에 수강료를 돌려주기는 한대요. 환불을 해준대요. 근데 그동안에 받은 무슨 사은품이 있었다, 교재비 빼야 된다, 태블릿 비용 빼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4: 네네.
1: 환급 기준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4: 일단은 수강료 환급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이 세금은 나중에
1: 세금은 떼야 돼요.
4: 세금은 떼야 되고
1: 네.
4: 교재비나 뭐 태블릿 뭐 비용 같은 경우를 환급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강생들 께서 좀 사전에 좀 챙겨 보시고 학원도 이 부분을 좀 챙겨야 됩니다. 그게 좀 오래된 판례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안내를 하지 않았다가 이러한 부분들을 공지하고 돌려준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 모든 걸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교재비라든가 태블릿 비용 같은 부분이 빠지고 환급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안내가 되어 있고
1: 네.
4: 네,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고객 모으려는 마케팅 전략이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정상적인 마케팅은 어느 선까지다라는 걸 좀 한번 기준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4: 그 정상적인 마케팅 부분은 사실 우리가
1: 네.
4: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거를 좀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할인 광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품질 비교 광고, 과장이 아닌 범위 내에서의 긍정적인 표현이 있는 이런 마케팅 문구는 허용이 되는 거고 금지되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조건이 있음에도 무조건 무료라는 식으로 광고를 한다든가 경쟁사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뭐 계약 해지를 하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해지
1: 네.
4: 버튼을 찾기 어렵다든가 설문조사까지를 하고 한다든가 뭐 PC에서만 해지를 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해지를 할 수가 없다라든가 뭐 이런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은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거는 잘 보여지게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적이 있고요. 또 뭐 유료 사이트임에도 무료라고 광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다라고 해서 좀 유죄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진짜 그 깨알 글씨로 이 고객 정보는 뭐 보험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라든지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대 조건을 달아놨다고 해도 그 깨알 글씨가 눈에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막 이런 거 갖다가 막 진짜 법정 다툼 몇 년 동안 하고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4: 네네. 그런 그 작은 글씨의 조건이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인식되었냐 아니냐 이 부분을 많이 따집니다.
1: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4: 네.
1: 일단 마케팅, 특히 공짜 마케팅 무료로 뭘 푼다라고 하는 건 물론 무조건 다 의심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내가 시간과 품을 들여서 가기 전에 꼼꼼히 또 활용을 또 확인을 미리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5: 2차 종합특검팀이 180여 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58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청장 대행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직무대리 지정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과 주요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를 겨냥해 신군국주의의 광풍이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전세 사기, 참 우리나라 많이들 떠들썩하게 했고 피해보신 분들 많은데 안심할 수 있는 전세는 없을까? 실제로 정부가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세 또 월세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전월세 안심 신탁. 좀 낯설어요.
6: 네.
1: 어떤 제도입니까?
6: 일단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입자가 억 단위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러니까 허그가 주도하는 전월세 안정화 기구에 예치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대상자가 집주인, 세입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안정화기구. 이렇게 3자가 계약을 맺게 되는 구조고요. 세입자는 보증금 뗄 위험을 차단을 하면서 좀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집주인은 목돈을 받는 대신에 공공기관이 이 돈을 굴려서 발생한 운용 수익까지 월세처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좀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집이다.
6: 네.
1: 그러면 안심 신탁을 신청하면 세입자는 얼마를 어떻게 내고 그러면 집주인은 또 어떻게 얼마를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6: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 3억 그리고 전세금 2억 이런 서울에 연립 다세대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기존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을 내고 살던 세입자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 거주를 하게 된다면 본인의 자금 4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또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1: 전세 대출.
6: 네. 이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대출 상품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연 3.97%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전세를 살게 되는 우리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월세보다 나가는 고정비가 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한 달 주거비 부담 53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달마다 20만 원 정도를 아끼게 되는 거고요.
1: 네.
6: 그리고 반면에 그럼 집주인은 뭐가 좋아?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아까 제가 운용 수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4%대 정도거든요. 그럼 연 4%대 운용 수익을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챙겨가지고 매달 73만 원 정도의 고정 수익을 집주인은 가져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를 살면서도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는 역할.
6: 네.
1: 집주인은 거의 뭐 월세처럼.
6: 네.
1: 소득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기존 전세랑 비교했을 때 그럼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6: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가장 클 겁니다. 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고 있다. 전세 사기 갔다. 그러면
6: 네.
1: 그 사이에 허그가 있으니까 완충장치가 되는 거예요.
6: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세 사기가 걱정이 되니까 전세대출 보증, 이 보증보험을
1: 그쵸,
6: 다들
1: 보증보험.
6: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화 기구가 같이 뛰어들어서 전세금 예치부터 반환까지 모두 책임을 지는 거여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나 전세대출 보증 이거에 가입할 필요가 아예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연간 약 34만 원 정도의 이 보증보험, 보증료 부담까지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1: 아하.
6: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 계속 월세로 이 집을 굴린다 한다 그러면은 월세가 또 때로는 세입자들이 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세 형태로 굴리는 거다 보니까 월세를 밀릴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방 비어있는 공실 위험 없이 매달 일정한 수익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또 임대해주는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막 월세 밀리고 막 사고치고 이러면 또 답답하고
6: 맞아요.
1: 그런데 그 중간에서 완충 장치가 있다라는 건 세입자한테나 아니면 임대인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6: 네.
1: 근데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한 4%? 네. 5%? 요거면 차라리 내가 그냥 월세를 직접 주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 맞아요. 이 부분이 좀 우려점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을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요게 서울이 4.6% 수준이라서 지금 안심신탁의 목표 수익률로 나온 4에서 5% 정도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경기도만 해도 이 전환율이 7.9%, 인천이 8.8%, 더 밑으로 지방으로 가면 격차가 더 커져서 충북은 이 비율이 11.1%에 달합니다. 전세금 2억 원을 단순 계산하게 되면 안심신탁에 맡겼을 때 이제 월로 월세 쪽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73만 원 정도인 건데 충북에 11.1%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185만 원으로 훌쩍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 700만 원 이상 이렇게 훌쩍 차이가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집주인의 참여 의향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20% 정도에 그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월세를 우리가 포기하면서 이거를 왜 참여해야 돼? 라는 유인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집주인한테 뭔가 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6: 맞아요. 혜택으로 나오고 있는 게 네. 현행의 14%인 주택임대소득세율을 이 국회 동의 없이 그냥 시행령 개정만으로 10% 미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자릿수로 대폭 낮춰주고 공제 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도 면제가 돼서 보증료 부담도 덜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 등 규제 지역의 고령층의 집주인이 집을 맡기고 지방으로 이주를 한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5세, 55세 부부가 3억 원 주택을 맡기고 이렇게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 안심신탁 수익 73만 원 정도에 주택연금 47만 원 정도를 더해서 120만 원 안팎의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집주인들은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예상치입니다.
1: 그런데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허그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6: 네.
1: 근데 혹시 이 공사가 공기업이 뭐 손해보고 이런 건 아니에요?
6: 아, 그러니까 수익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1: 네.
6: 그러니까 이 세입자에게 예치받은 전세금을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1: 네.
6: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1: 네.
6: 이 자금을 허그가 직접 보증하는 PF 대출 사업장 등에 투자를 해서 연 4%대의 이자 수익을 창출하고 이거를 매달 집주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인 거거든요.
1: 세입자한테 받은 돈을 그냥 놀리지 않고 이걸
6: 네.
1: 또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낸다.
6: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허그는 지난 10년 동안 허그의 보증부 PF 사고가 단 두 건이었고 액수로는 800억 원 정도이다. 그래서 원금 회손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집값이 급락을 해서 투자 손실을 입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금은 전액 100% 보장이 되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약속한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랑 공공기관이 지는 구조로 설계를 하겠다는 게 설명입니다.
1: 전월세 안심신탁. 관심 있다면 이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6: 네. 이건 일단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어서요. 희망하는 집주인이랑 세입자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1: 네.
6: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고요. 우선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뭐 다만 이 과정에서 뭐 전세금이 부풀려졌다거나 위반 건축물일 수 있잖아요. 뭐 이러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거친다고 하고요. 신청 방식은 집주인이 일단 먼저 신청을 하게 되면 허그가 세입자를 찾아주기도 하고요.
1: 네.
6: 혹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저희 협의했으니까 이렇게 신청할게요 라고 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9월 말에 사업 공고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10월부터 허그의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계약금 예치 그리고 3자 계약을 받게 되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시범 공급이 되는 게 올해 LH 매입 임대주택 500가구가 있거든요. 이 부분 무주택 청년 세대를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이 계약 방식에서 먼저 안심신탁 방식을 시범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1: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예 뭐 귀찮긴 그런 걸 하고 그래 그냥 나 직접 돈 받고 싶은데 할 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임대소득세율을 또 낮춰준다라면 확실히 또 인센티브가 될 것 같고
6: 네.
1: 이봉훈님을 비롯해서 이제 좀 전세가 사라질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네. 요 부분은 이번 제도랑 좀 어떻게 빗대서 봐야 될까요?
6: 네, 아무래도 안심신탁 사업 자체가 기존에 월세로 나와 있던 물건을 공공기관이 전세로 전환해서 세입자에게 공급해주는 구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세 사기 위험이 없는 안전한 전세 매물이 늘어나니 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인책이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이 제도를 좀 외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 제도의 붕괴를 좀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제대로 또 본격화되면 그 이후에 또 얼마나 가입을 하는

0: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 또 발생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전월세 안심 신탁 제도였고요. 소니의 크리에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2부에서는요. 저희가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증시가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최근에 미국 국채금리 많이 또 흔들리고 있고 반도체 주가 역시 오늘 삼성전자도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엔 과연 어떠할지 김학균 센터장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수희입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시 대표로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고등부 농구선수로 출전했고요. 동메달을 획득해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훈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은 저녁시간에 대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가려면 어쩔 수 없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응원도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덥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서울도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5.4도를 기록하며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도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33도, 강릉과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부산 35도, 양산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현재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야외활동을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번개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 습도는 7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플라이츠 부소장은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등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협력했다면서 북미 정상 회담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하는데 서울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봉납과 주요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를 겨냥해서 신군국주의 광풍이라며 연일 대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이전 정권들에서는 없었던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폐망이를 계기로 일으킨 신군국주의 광풍은 섬나라의 멸망을 몰아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회 배출론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펜스는 CNN 인터뷰에서 한국은 정교한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들이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중동이나 우크라이나에 배치해서 우크라이나를 간접 쪽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합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과 부동산 입법 문제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서 두 사람 간의 신경전이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합니다. 한성수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신고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제 한 총리가 이번 실종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창형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이 7명, 법인까지 포함한 불구속은 51명입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면서 최근 2주 동안 4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서울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 40여 년간 닫혀있던 지하공간이 오늘 시민에게 개방됩니다. 서울시는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에 있는 길이 335m 규모의 지하공간을 K문화 스타이션으로 조성해서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간은 1980년대 초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다가 2023년 처음 공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환기와 소방, 피난시설 등 보강해서 상설 문화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비밀번호와 OTP 카드를 받아낸 뒤 범죄 수익 세탁 통장으로 쓴 피싱 사기 일당 20대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계좌와 비밀번호 OTP 카드를 택배로 받은 뒤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피해자만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3도,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35도, 경남 양산은 36도까지 수온주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다시 확산된 가운데 지난밤 서울 등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동부 그 밖의 전국에서는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2: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쉬웠죠? 쉬웠는데 요즘 참 보기 드물어가지고 오랜만에 추억을 소환하기도 했는데 정답은 수표입니다. 수표. 근데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을 하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됐다. 그러니 전액 다 찾아서 수표로 바꿔놓으시라. 분명히 또 어디 냉장고라든지 어디 숨겨놓으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걸 본인들이 찾아가고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시면 안 될 텐데. 수표 2166님 그러고 보니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에는 흔했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1127님 마트에서 캐셔로 알바할 때 수표 받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괜히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뒷면에 그 이서하라고 서명하라고 하는데 사실 신분증을 꼭 확인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또 되게 헷갈리기도 했었어요. 주민번호까지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요거 가지고 막 다퉜던 옛날 그런 모습도 있었죠. 2113 쓰시는 분께서 아 진짜 수표 본 적이 꽤 오래됐네요. 얼마 전에 아이랑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 견학 갔을 때 위조지폐 방지 표식에 대해서 아이가 참 신기해했는데 수표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하얀 종이 형광등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 뒤에서 무궁화 맞나요? 뭐 보이기도 했죠. 이제는 참 추억의 수표입니다. 추억의 수표. 8367님이 어머니께서 아파서 잠깐 일 쉬실 때 매일 아침마다 듣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성공예감 들으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직접 참석해서 선물 하나 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경제 콘서트 신청하신 것 같네요. 아, 말머리에 그 콘서트 안 달아주셔가지고 좀 헷갈릴 뻔했는데 8367님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9일에 경제 콘서트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홍춘욱 대표,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이상건 센터장, 뭐 투자부터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가수 김광진 씨 그리고 황가람 씨의 라이브 무대까지도 펼쳐지는 경제 콘서트.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그 참석권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사연과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뽑아드리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때도 그 말머리에다가 콘서트 이렇게 달아서 성함하고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명이 참여하는지는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최대 두 명까지. 몇 명 참석하시는지를 써달라는 거죠. 네네.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두 분까지 보내드리기도 하니까요. 저는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혹은 누구랑 같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요. 9월 9일입니다.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은 계속해서 열려있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또 추첨을 통한 선물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82원대, 1380원대 초반까지 또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는 1.4% 내린 6813, 코스닥은 2% 오른 818. 간만에 좀 코스피랑 코스닥이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6.7%나 급락합니다. 지난주 후반에 주조환원 정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걸까요? 하이닉스는 1.5% 올라가고 있는데 다양하게 한번 좀 짚어보시죠. 특히 이번 주에는요. 미국 잭슨홀 미팅 또 한국은행 금통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와, 이슈가 많습니다. 게임스쿨 시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아이고, 이거 무슨 AI가 대답을 하고 있네. 김학균 센터장님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주말에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4: 네, 잘 쉬었습니다.
3: 요즘에 국채 금리가 많이 흔들려 가지고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지 않으세요? 30년물이 5.3% 넘었고
4: 네.
3: 10년물은 4.7 넘어선 이후로도 또 다시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베센트 장관이 장기금리 올라가는 걸 좀 막아보겠다라고 네. 하면서 소위 바이백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죠.
3: 네.
4: 바이백이라고 하는 게 국채는 발행이 되면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는 발행일로부터 10년 후에 중간에 이자 주고 10년에 미국 정부가 이제 원금을 갚음으로써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해소가 되는데
3: 네.
4: 바이백은 만기가 되지 않은 채권을 재무부가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장기 국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뭐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고 하루는 미국의 장기 금리가 떨어졌다가
3: 네.
4: 그 다음 날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3: 원상복구됐죠.
4: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만기가 단기건 장기건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투자 수요를 투자를 늘리고 할 때는 또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세 번째는 결국 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채권의 매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을 매개해 주는 게 채권인데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도가 좀 뭔가 좀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을 뗄 것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해서 금리를 높이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3: 네네.
4: 그럼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 일단 미국의 경제가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뜨거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올 초에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 2.5%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을 했는데
3: 네.
4: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한 2% 정도로 눈높이가 낮아졌고 최근에 발표가 되는 미국의 민간 소비나 고용 같은 것도 뭐 금리 인상이 우려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뭐 경기는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걸 설명하기 힘들 것 같고.
3: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수요가 뜨거워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4: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도 경기와 연관돼 있긴 한데 이제 수요가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경로는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처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올라가서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높아지면 또 이거를 가격에 전가하니까 수요와 무관하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국제 유가가 떨어질 듯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면서 중동 전쟁이 마무리 안 되니까 이제 그 비용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지표 자체는 뭐 아주 그렇게 뭐 높거나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우려해야 될 정도로 물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연준의 이제 그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거 기준으로 2%가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안정의 목표치인데 지금 5년째 그거를 막 웃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우리가 확인했던 미국 FOMC 멤버들,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멤버들이 금리 인상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다기보다는 물가가 오랫동안 우리 목표치 위에 있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3: 네.
4: 근데 한 달 한 달 발표되는 걸로 보면 물가 지표 자체가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뭐 금융시장은 이 확률을 가지고 늘 거래도 하기도 하고 전망을 하는데 9월에는 그래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넘어갈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최근에 힘을 얻고 있거든요.
3: 네.
4: 그럼 지금 그럼 금리가 왜 올라가냐?
3: 그러게요. 기준금리 올릴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
4: 그럼 미국 정부의 어떤 신용도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국 정부 부채가 20조 달러 넘어갔다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영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좀 재정을 조금 정부가 방만하게 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고 특히 미국은 이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뭐 유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정부 재정에 좀 주름을 잡히게 하는 이슈입니다. 뭐 전쟁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가 비생산적인 부분에 돈을 써야 되잖아요.
3: 네.
4: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우리가 정부가 장기 국채를 살 거야. 그럼으로써 금리를 안정시킬 거야라고 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응하지 않은 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무슨 돈 가지고 장기 국채를 살까요? 지금도 계속 적자가 나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를 사서 만기가 긴 장기 국채를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3: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는.
4: 그렇죠. 단기 국채를 이제 뭐 발행을 하든가 해서 자금 조달, 장기 국채를 사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장단기 금리 이런 것들은 경제 운용하는데 그게 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미국 정부의 재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으로 보면 이것도 조삼모사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3: 그렇죠.
4: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낮추겠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냉소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그 스캇 벤센트 재무장관이 사실은 월가 채권 트레이더 출신이잖아요.
4: 네.
3: 누구보다 시장을 잘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스캇 벤센트가 지금 재무부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에 있었다.

0: 재무부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그가 평가를 했을까? 참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1: 그럼요. 이제 채권 시장에 자꾸 경고를 보내는 거죠.

0: 요즘에 뭐 미국과 이란 관계는 더 안 좋아지는 것 네. 같고 휴전도 또 멀어지고 있고.
1: 그러니까 이것이 꼭 뭐 어느 정파를 말하기가 힘든데 네. 일단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화당은 굳이 전통적인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따지면은 보수적인 정파잖아요. 예.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감세를 대체로 주장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감세를 해주는 건 저는 경제적 보수주의자가 가진 철학의 어떤 정책적인 발현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돈 걸어서 뭐 하는 것보다 그냥 세금 깎아줘서 민간이 가게나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보수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 주장에 조응되는 어떤 재정의 준칙은 뭐냐 하면 그 대신에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작은 정부로 가야 되는데요. 미국이 민주당은 굉장히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많이 쓰죠.
0: 예.
1: 우리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진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인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70년대 카터 대통령 다음에 집권했던 레이건 대통령 때도 카터 정권 때보다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났고요. 클린턴 다음에 집권했던 아들 부시 대통령도 네. 오히려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정치인이 쓰던 돈을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도 있지만
0: 그쵸.
1: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는 소련과의 막바지 냉전이었잖아요. 뭐 스타워즈 비슷한 그런 그 국방 계획을 밝히면 돈이 많이 빨려 들어갔고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이 테러와의 전쟁한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공화당이 감세를 말하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지 않는 게 채권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그 채권 시장의 불안함 때문에 뭐 전 세계 사실 뭐 글로벌 금융 시장에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건데 최근에 보니까 좀 달러는 더 약세로 가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에서부터 흔들리는 게 국채시장에 개입하는 미국의 재무부를 보면서 저래도 되나? 저러다 혼나지 않을까? 또 달러에 대해서는 또 신뢰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네. 의미일 테고요. 또 돈을 푸는 만큼 또 물가는 더 올라서 이게 또 다시 국채금리를 밀어올리는 막 뭔가 좀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커요.
1: 그럼요. 어쨌든 이 물가가 불안하고 할 때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절제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건 참 저는 힘들다는 건 인정은 하는데
0: 어디선가 고리를 끊어낸다는 것.
1: 근데 일단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미국도 70년대에 그 통제 못할 인플레이션으로 갔던 원인 중에 하나도 그때도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 돈이 그 빨려 들어가고 하면서 유동성이 정부 입장에 정부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어쨌든 뭐 무기 회사나 민간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재정과 관련해서 딱히 뭐 새로운 규율을 세우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일단 이란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빨리 마무리되는 게 금리 안정과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자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러게. 판단의 중거의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겠고 그걸 누가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목되는 인물이 케빈 워시비 연준 의장인데 27, 28일 잭슨홀 미팅도 있고 뭐 좀 학술 대회에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또 여기서 네.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과연 케빈 워시가 지금 뭐 고금리 순환이 악순환을 끊어낼 것인가,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영향 어떨 것인가, 요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저는 그냥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그냥 영향 안 주고 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케빈 워시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뭔가 중앙은행이 예측 가능한 정책에 일종의 가이던스를 주는 게 예컨대 뭐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서. 이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시장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잖아요.
0: 네.
1: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자 뭐 이런 건데 케빈 워시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철학에 반하는 사람이죠. 뭐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역동성이나 이런 산물이지 왜 중앙은행이 어떤 그 사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0: 사람들에게 가이던스를 주는 게 자원배분의 왜곡이란 철학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시장과 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 점도표라는 거잖아요. 네. 3, 6, 9, 12월 달 미국 FOMC 끝나고 나서 연준위원 한 18명인가요?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12명이지만 18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 기준금리의 경로를 찍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점도표라고 하는데 지난 6월 FOMC에서 케빈 워시는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점도표를 찍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뭐 지금 시장이 어떤 기대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역설적으로 케빈 워시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케빈 워시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중앙은행 수장의 입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또 이번에 또 이 잭슨 홀 컨퍼런스의 그 주제가 금융 혁신입니다.
1: 네.
0: 또 결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니까 조금은 약간 이제 기술적인 그런 요인들이고 물론 이제 잭슨 홀 컨퍼런스가 엄청나게 넥타이 메고 가가지고 각 잡고 하는 이런 회의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모여서 넥타이 풀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자리이긴 한데
1: 휴양지죠, 휴양지. 잭슨홀이라는 그렇죠. 지역 자체가
0: 잭슨홀이 홀이 이 그 물리적인 식당 공간의 홀에 뭐 짜장면 해주세요라는 홀이 아닙니다. 홀이 구멍이에요.
1: 네.
0: 거기 어떻게 보면 큰 그 구덩이가 있고 예. 호수가 있고 거기 뭐 숭어인가요?
1: 아,
0: 이렇게 뭐 낚시를 할 수 있는
1: 유명한
0: 그런 아주 휴양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이제 역동성 같은 게 있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시장에 다양하게 해석하고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케빈 워시의 성향이나 또 다분히 기술적인 이번 잭슨 홀 그 컨퍼런스의 주제를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우리가 미리부터 어떻게 좀 예측 불허긴 한데 실제로도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번엔 조금 뭐 작지 않을까 제게는 그렇습니다.
1: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만 정말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1도 없는 뭐 학술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럴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기도 하고 일단 요거는 이제 뭐 27일, 28일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6% 이상 급락을 합니다.
0: 네.
1: 근데 반도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하이닉스는 거의 1.8%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주주환원책 발표 이후에 나타난 시장의 반응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0: 그거 아니면 뭐 이런 주가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근데 실은 하이닉스도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주환원을 8월 7일일까요?
1: 그때 그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주환원책 당장은 발표하진 못하고 네. 나중에 발표하겠다라고 했을 때
0: 주가
1: 그다음에
0: 주에
1: 급락했죠.
0: 그 분기 배당을 발표했어요.
1: 네.
0: 그때 뭐 200원 된 거 굉장히 낮은 금액을 하면서
1: 아, 300 몇십 원 예전에 네. 하던 대로.
0: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좀 굉장히 주가가 이게 뭔가라고 하면서
1: 맞아요,
0: 반응을
1: 맞아요.
0: 했다가. 네. 또 4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면서 또 주가가 또 그다음에 올라갔고 뭐 삼성전자도 어쨌든 이 주주 환원책이 이게 뭐 합당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시장이 좀 그런 기대치가 조금 높았던 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주 환원 규모가 뭐 200조 원에 달할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죠. 그건 뭐 삼성전자에서 한 거 아니니까 이건 뭐 삼성전자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제 금융시장이 가졌던 기대에 비하면은 지금 뭐 90조 원에서 110조 원인가요?
1: 네.
0: 이 규모는 조금 실망스러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반응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게 연속적으로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이 이제 프리캐시플로의 50% 이제 이게 잉여현금흐름이란 건데 이게 사실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잉여현금흐름은 뭐냐면 기업이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현금을 벌어들이잖아요.
1: 네.
0: 현금을 벌어들인 이제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설비 투자까지 다 하고 빼고 남은 게 설비 투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빼고 남은 게 그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 영업 활동이라든가 현금 흐름은 추정이 가능한데 이 설비 투자액 같은 경우는 실은 아직도 한국은 약간 블랙홀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요즘 우리가 그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투자할 때 그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할 때 설비 투자 계획, 자본적 지출 계획 같은 것도 이제 발표하잖아요.
1: 네.
0: 그걸 보면서 주가가 뭐 반도체 주가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도 제 생각엔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발표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다음 분기에는 얼마를 투자할 겁니다. 내년에는 네. 연간으로 얼마를 투자할 겁니다. 계속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라는 거죠.
0: 업데이트를
1: 해주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몇백조 투자 이게 아니라.
0: 그럼요. 그러면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뭐 저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본질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 이상을 하건 50%를 하건 결국 영업의 진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쨌든 배당이라고 하는 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의 기준 중에 하나니까.
1: 그럼요.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공시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의 반응은 뭐 시장의 기대를 좀 기대치가 조금 높은댔다는 반응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또 발표를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뭐 그런 그 여지가 있기 있죠. 때문에 이 연속성을 가진 네.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3년 단위로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해 왔었잖아요.
0: 네.
1: 24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26년까지 3년 계획이었고 이번이 그 마지막 3년 차 계획이었는데 3분기에는 30조 원, 26년도 연간으로는 90에서 110조 원 정도 주주 환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일종의 가이드를 준 건데 이제 시장이 기다리는 거 그죠. 27년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0: 네.
1: 그럼 과연 거기에선 더 늘어날 수 있어? 또 일각에서는 이제 200조 원
0: 네.
1: 연간 200조 원 배당에 대한 이게 전망일지 기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뭐 200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올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배당의 재원이 잉여 현금흐름 프리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이 발생주의 회계로 말하는 것과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영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이제 배당의 재원이 되는 거니까요.
1: 네.
0: 올해 시장의 추정치가 한 390조 원 정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그 정도 되고
1: 그쵸.
0: 내년도가 한 540조 원 정도가 되잖아요.
1: 네.
0: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영업단에서 늘어나는 게 한 40% 이상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상단이 110조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한 160-70조 정도가 영업이익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물론 여기 그 설비 투자를 차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확정적인 값은 아니지만은 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는요.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 정도 배당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업이 안정적인 소비재 기업은 배당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이 회사는 배당의 재원이 되는 모수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 거냐 말 거냐가 훨씬 더 그렇죠. 논란이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번에 만약에 주주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과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중에 어느 게 좋으냐 이건 정답은 없는데요. 현금 배당은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 손에 쥔 떡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급부가 직접적으로 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 회사에 대한 나의 지분율이 높아지니까
1: 그렇죠.
0: 그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 일종의 청구권이 높아지니까 간접적으로 주주가치에 도움을 주는데 그래도 확립된 자사주 매입의 규칙은 뭐 보통 투자론에서는 당장의 현금이 미래 현금보다 더 선호합니다. 유동성 선호하는데 자사주 매입이 좋은 거는 그 기업의 주가가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을 때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의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굉장히 싸니까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에게 이런 신뢰는 줄 수 있었겠죠. 이게 우리 주가 극히 저평가됐으니까 우리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뭐 계열사 간의 지분 보유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제약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원래 이 반도체 비즈니스 사이클은 굉장히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를 소각해서 이게 하는 게 좋은지 현금 배당을 해주는지는 저는 조금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이익의 부침이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소통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뭐 이번에 어쨌든 주주환원과 관련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이게 전 장기화되진 않을 것 같고 회사에 대한 소통에 따라서 조금 더 반전이 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익의 변동이 큰 사이클 산업 안에 있는 기업들이고 설비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0: 네.
1: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2차적인 걸로 좀 봐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도 예전에는 다 그냥 시세 차익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현금 흐름을 생각하는 투자들이 네. 좀 많아져서 투자의 문화나 패러다임도 좀 바뀌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또 다른 기업들 그동안에 주주환원을 안 하던 대한민국 상장사들에게 뭔가 좀 하나의 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0: 네. 이제 뭐 올해 지나고 나면 한국 시장의 평균적인 배당 성향 같은 게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아요.
1: 일단 네. 금액적으로 봐도 삼성과 네. 하이닉스가 많이 하니까요.
0: 네. 물론 단기 순이익도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주환원을 많이 안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요.
1: 그렇죠.
0: 예, 이게 뭐 어쨌든 뭐 그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뭐 선도적으로 뭔가 좀 일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래서 요즘에 어떤 코스닥 기업이 잉여 현금 흐름의 30%를 배당 재원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도 시장의 반응이 냉담하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해?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주주환원율이 20%대 후반에서 네. 뭐 세계 꼴찌 수준이기는 한데 더 높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또 주주분들의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상장 기업들이 과연 그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물론 이제 산업의 연건마다 다르긴
0: 네,
1: 합니다만.
0: 제 생각엔 소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지금에야 주주환원으로 되게 이슈가 되지만 우리가 한 달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주주환원을 안 해도 주주들에게 충분히 시세차익을 통해서 뭔가 이 보답을 해줬거든요.
1: 네.
0: 그럼 기업이 투자 많이 해서 돈 벌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주주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결국 이게 주주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또 잉여 현금도 굉장히 많아. 근데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도 말하지 않고 배당 같은 걸 적게 해준다 그럼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냉담하게 이제 디레이팅이 되는 저평가 주식으로 가는 경로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마다 투자에 대한 수요도 다 틀릴 거기 때문에 자기 상황을 정말 진솔하게 주주들에게 좀 설명해야 될 책무가 이제 상장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그렇죠. 저는 밸류업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이게 IR이라고도 합니다만 투자자와의 소통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김학균 센터장과 개미스쿨 시간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드리고 개미스쿨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비밀번호와 OTP 카드를 받아낸 뒤 범죄 수익 세탁 통장으로 쓴 피싱 사기 일당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적발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아프리카 기니 수도 코나크리에서 쓰레기 매립지 폐기물 더미가 붕괴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내 감시 경보 장치 탑재를 2031년부터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시 36분 5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8% 정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6.7% 떨어지고 있고 김학균 센터장님.

0: 사실 현재도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는 1530조 넘는데 1500조 넘는 기업이 하루에 6% 급락한다라는 거 최근에 뭐 한 두세 달은 익숙해진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네. 이게 또 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변동성.
1: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 결국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정말 안 봤던 현상입니다. 우리 어떤 기업이 특히 반도체처럼 이렇게 진폭이 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500조 원 내외 될 텐데 네. 막 주주환원을 100조 원 한다 그러고 이런 일 자체가 없었어요. 또 그 기대가 200조 원까지 가는 기대가 형성이 되지도 된 적도 없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데서 오는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시가총액 감소분을 보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배당을 200조 원 한다고 주주환원 200조 원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그 정도 한다고 했던 기대보다 주가가 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0: 그만큼의 시총이 예. 더 날아갔어요.
1: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앞으로도 저는 진폭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0: 또 그 사람들이 뭐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또 움직였다가 아니면 또 실망감에 의해서 떨어졌다가 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인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월말 네. 상장을 위해 변동성이 더 커졌다가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기본 예탁금 3천만 원으로 높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쏠림은 좀 덜하긴 한데 사실 또 변동성은 또 여전해요.
1: 어쨌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있을 때보다 변동성이 완화된 거는 맞는데
0: 한창 때보다.
1: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그 도입되기 전에도 주가가 하루에 5% 이상 오르고 떨어진 게 이제 지금까지 뭐 지난 주말까지 보면은 코스피 기준입니다. 아마 30번이 넘을 겁니다.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단일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15번이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 15년 동안에 1년에 단 한 차례도 코스피가 5% 이상 급등락이 없었던 때도 10번이나 됩니다. 10년. 그러니까 5% 이상 안 움직이는 해가 오히려 더 노멀에 가까운데 올 들어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오기 전에도 물론 그 나오고 나서 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전에도 15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이 변동성 자체가 축소가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0: 그러게요. 또 사람들이 이 변동성에 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
1: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0: 그게 또 무서워요. 근데 사실 그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증시 지금 뭐 PER로 보면 뭐 한 5배 남짓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할지. 근데 시총 뭐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전히 사이클 산업이라는 지적들도 여전히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두 종목의 시총 합산이 거의 절반을 넘는 네. 상황에서 이 정도면 저평가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
1: 뭐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비재 기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소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에 대한 저평가라는 게 결국은 지금의 주가와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의 함수가 밸류에이션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저평가 고평가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시장이 가진 여러 가지 그 좀 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클 것 같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잘 벌어도 지금 걱정을 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도 삼성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이렇게 벌어도 이게 지속 가능한 거야라는 걱정이 있고 그거는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버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80년대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공격받은 것처럼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자 빨리 늘려가지고 어쨌든 좀 그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칩을 만들어 파는 회사 대표마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돈 많이 벌면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회사는 벌어도 걱정인 국면까지 간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못

0: 봤던 현상입니다.
1: 그렇죠. 항상 뭐 주식시장은 잘 벌어도 걱정, 더 잘 못 벌까 봐 걱정. 예, 걱정에 네. 걱정을 또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번 주에는 또 반도체 주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네. 나옵니다. 가장 큰 이벤트죠. 사실은 실적 저는 발표 중에서도.
0: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팔 때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회사들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에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를 거쳐서 가죠. 엔비디아 GPU에 HBM이 들어가는 거니까 매달 1년에 4번 실적 발표하지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가 주력으로 하는 GPU라고 하는 이 그 GPU 칩이 이제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그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레이스 블랙웰이라고 하는 제품 팔다가 아마 5월 6월부터 제품이 이제 바뀐 거잖아요. 루빈으로. 그리고 또 8월 초에 또 이슈가 됐던 거는 내년도에 상용화될 거라고 했던 뭐 울트라 루빈인가요? 루빈 울트라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HBM의 이 좀 그 수량이 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지금 그 AI로 글로벌 경제가 재편이 되고 하는 서사의 중심에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주력 칩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젠슨 왕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1: 근데 또 최근에 그 보도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한 15% 추가 인상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과연 이거는 이거 고객사가 또 다 받아들일지 혹여나 AI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진 않을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뭐 구제약제 측면에서 보면.
0: 걱정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뭐 그걸 피해가기 힘들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까지도 이 저는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문 사람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3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 보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합치면 3조 달러 넘고요. 네. 애플이 시총이 한 4조 달러 정도 네. 되죠.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 회사의 이 CEO들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 설립자들이 일론 머스크 굉장히 혁신가죠. 근데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성정도 있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네. 아주 기술 오타쿠죠. 그렇지만 상당히 내향적인 약간 철학자 구도자 같은 느낌을 줬고 근데 젠슨 황이 좀 결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1: 굉장히
0: 외향적이고. 오지랖도 넓고 네.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순환금융이라는 형태로 굉장히 비판이라든가 걱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AI 생태계 전체의 조율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젠슨 황이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사실 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실망시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뭐 2023년 이후로 보면은요. 그래서 뭐 지금도 저는 약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가 되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튼 뭐 젠슨 황이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베라 루빈 뭐 GPU 그 병렬 그 연산 처리 장치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또 우리나라의 HBM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네. 있다 보니까 15% 정도 서버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수용 능력은 네. 더 좋아진다 또 이렇게 봐야 할까요?
0: 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갚쳐주느라고 이 단가를 올리는구나라는 해석들이 많은 것 같고 근데 우리 엔비디아는 회사 자체가 마진율이 엄청난 회사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SK 하이닉스 뭐 매출 총익률이 7, 80% 되는 게 야, 참 너무 높다 했는데 엔비디아가 사실 그런 그쵸. 회사입니다.
1: 먼저 보여줬죠.
0: 예,

0: 또 투자를 열심히 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투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TSMC가 하죠.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규모도 많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율도 굉장히 높은 회사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뭐 굉장히 양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는 걸 엔비디아가 약간 수용을 하는 조금 긍정적인 해석의 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1: 아 그리고 환율 한번 볼까요? 오늘 아까 환율이 한 1380원대 초반이었는데 현재도 1383원. 주 후반에는 잠시 70원대 네. 갔다 오기도 했더라고요. 그 원화가 엄청난 강세입니다. 한때는 1550원, 60원 넘어서 네. 1600원 가면 어쩌나 했는데 그게 두 달도 안 됐어요.
0: 예, 올해 6월 초에도 1560원 갔었죠. 네.
1: 굉장히 빠르게 원화 강세로 가고 있는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저는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구하기 쉬워지니까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는 게 맞고 전통적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경로가 이제 경상수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화가 약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로 설명하지 못하는 약간의 좀 뭐 그런 이상한 현상으로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은 경상수지와 같이 상거래라든가 우리가 교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달러보다 자본수지 쪽에서 유출이 좀 많았던 거죠. 그 자본수지 쪽에서 유출이라는 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을 사는 힘이 하나 존재하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환전해서 돈을 빼나가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거는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순매도였습니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달러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이제 달러 바꿔서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가 200억 불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팔았던 게 1200억 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압도적으로 컸던 거예요. 근데 뭐 오늘은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만 8월부터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확실히 좀 약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환율이 올라갈 거란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을 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화로 환전 안 했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출발점에 SK 하이닉스가 DR발 그 발행해서 한 40조 원이 들어왔죠.
1: 네.
0: 그리고 8월 달에 법인세 예납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법인세 예납을 해야 하는데 물론 올해 실적 아니고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하지만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 환원도 어쨌든 큰 돈을 뭐 외국에서 번 돈을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거나 배당을 줘야 되는 거니까 작년 7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한 1350원까지 갔었거든요.
1: 네.
0: 제 생각엔 일단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래 또 환율이 올라도 걱정인데 또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또 걱정은 항상들 안고 네. 살게 되는데 이러다 또 수출 기업들 그러면 환산 실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영향이 나오죠.
0: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 볼 때마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자동차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고환율이 좀 좋은 측면이 있었죠. 예.
1: 아니면 또 반대로 고환율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기업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고.
0: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국 주식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국 주식 시장은 원화로 표시가 된 자산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원화가 강해질 때는 대체로 외국인들도 주식을 사고 한국 주식도 좀 좋았던 성과가 좋았던 그런 경험칙들은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거꾸로 이제 보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많이 또 덜어내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반대로 네. 빠질 만큼은 또 빠졌고
0: 네.
1: 원화는 좀 강세로 가고 있고
0: 네.
1: 물론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기조적으로 사기 위해서는 미국 아까 뭐 국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본진부터 좀 사실은 또 안정이 돼야 할
0: 미국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의 매매 스탠스는 상반기와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1: 그래서 또 대외 변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오늘 신용증권 리서치 센터장인 김학균 전무에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도 코스피는 1.57% 내린 6,804, 코스닥은 1.7% 오른 816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6.7%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0.7% 강보합 상황. 삼성전자 우선주도 거의 6% 가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그 2차전지 관련주들 또 방산주들은 오늘 반등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3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 알찬 내용 많이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Don't Look Up과 함께합니다. 천문학과 대학원생 케이트 디비아스키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혜성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는 기쁨도 잠시. 담당 교수 랜들 민디와 분석해본 결과 이 행성은 지구를 향해 맹렬하게 날아오는 중입니다. 에베레스트 크기에 달하는 크기인 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결과는 안 봐도 빤합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억 배나 위력이 큰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할 위기죠. 남은 기간은 단 6개월. 두 사람은 백악관으로 향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루빨리 사람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정부와 미디어,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자꾸만 실패합니다. 지난 2021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영화 Don't Look Up은 재난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영화는 비슷한 소재를 다룬 딥 임팩트가 발휘하는 인류애나 멜랑콜리아가 자아내는 거대한 우울감의 풍경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종말이라는 재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그보다 더한 재난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놀랄 만큼 무신경한 태도 그 자체입니다. 여기엔 재난 상황을 둘러싼 거대하고 시끌벅적해서 결국 씁쓸해지는 농담의 축제만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관심은 곧 열릴 선거 결과와 지지율, 그리고 대법관 후보 지명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가 직접 추천한 대법관 후보가 포르노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이미 그리로 전부 몰린 상태죠. 심지어 세상을 구하려는 이들의 절박함은 음모론자들의 음흉한 제안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가령 백악관 회의에서 돌아오는 질문은 이런 식입니다. 지금 모두가 죽는다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들어도 미친 소리 같잖아요. 본론부터 얘기합시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요? 랜들이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이 아닌 주립대 교수라는 핑계로 판단이 보류되기까지 하네요.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두 살 영롱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은 이겨냈지만 지금도 신생아 망막증과 백내장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영롱이 뇌병변장애로 보행이 어려워 특수제작 보조기에 의지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픈 영롱이를 돌봐온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오늘도 아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가족들. 오늘도 천진한 미소로 걸음마를 연습하는 영롱이가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0: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어제가 절기 처서였는데요. 늦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11시부터 서울의 폭염주의보도 폭염경보로 강화되겠고요. 지금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 서울과 세종, 광주와 대구, 부산, 울산 등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강릉과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부산 35도, 양산 36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6도나 높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시도에 대해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폭스뉴스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성숙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폭스뉴스는 또 북미 대화는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의 숙원을 이루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거듭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에서 하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범위 확대 방향 등에 공감한 것에 대해 생색내기용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라며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과 관련된 폐쇄회로 CCTV 118대에 있는 영상이 모두 삭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 씨의 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을 포함해 5월 12일부터

지난해부터 20일 사이 제주 한림읍 일대 방범용 CCTV 111대 등 모두 118대에 있는 영상은 보존기간이 30일이 지나 자동 삭제됐습니다. 한 의원은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제수와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섭니다.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주요 농산물 생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지에서 진행되며 주요 조사 품목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밤, 고사리 등입니다.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기준 양식어류 13만 5천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누적 피해가 108만 3천여 마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피해는 1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읍의 6층짜리 빌라 5층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주민 20명을 대피시켰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어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케네를 2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회 내내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은 무결점 경기를 펼친 안세영은 3년 만에 세계 최정상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여자 복식 세계 랭킹 3위 이소희와 백하나도 세계 랭킹 1위 류성수, 탄링조를 제치고 31년 만에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인근 해상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침몰해 튀니지인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튀니지 방위군은 한 명이 구조된 가운데 8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실종자 6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35도, 경남 양산은 36도까지 수온주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31.1도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 유니트리는 춤추는 휴머노이드, 쿵푸 로봇, 그리고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로봇까지 선보이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유니트리가 상하이 증시 거창반에 상장하자 시장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상장 직후 주가가 무려 629% 급등하고 기업 가치는 단 하루 만에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성공의 중심에는 중국 첨단 기술 생태계를 이끄는 90년대생 이른바 지우링허우 세대가 있는데요. 막강한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글로벌 로봇 시장의 주도권을 거머쥔 유니트리와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멕시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멕시코 대학 입학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대면 재시험을 실시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핵심 중재자 역할을 해온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현지 시간 14일 이란을 방문합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무니르 사령관의 방문 계획을 공개하고 이는 영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려는 파키스탄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란 제재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맞춰 이란을 방문하는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선거는 우크라이나 분열의 쓰나미라면서 관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전쟁을 이유로 임기를 넘겨 집권 중인 자신을 향해 지난달 돌연 해임된 페드로 전 국방장관이 전시선거 실시를 요구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키이우를 방문한 유럽 정상들과 군사협력 방안 논의에 주력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을 향해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물류센터가 집중 공격당한 점을 강조하며 보복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던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리노 북서부 호크메도 트레일에서 현지 시각 22일 산불이 발생해 현재 53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불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민 3명과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모두 탔습니다. 현지 당국은 주민 4만 2천 명에게 즉각 대피 명령을 내리고 4만 5천 명에게는 대피를 준비하라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인근 해상에서 유럽행 난민선이 침몰해 이주를 시도하던 튀니지인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튀니지 방위군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지난 21일 밤 튀니지 남동부 자르지스와 벤게르단 사이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중 자르지스 해안에서 약 14해리 떨어진 곳에서 침몰했습니다. 방위군은 성명에서 수색 작업을 통해 3명의 시신을 수습했고 5명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다며 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된 6명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동참하는 자 모두 적.
0: 네, 미국이 새로운 이란 제재 조치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상 가능한 조치로는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도록 이란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식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2차 제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이미 지난 20일에 세계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공조된 경제적 고립이 될 거다라면서 모든 동맹국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돈을 송금하거나 석유를 사는 등 이란과 거래를 고집한다면 미국 정부는 제재 집행에 모든 힘을 쏟을 거다라면서 이란 편에 서면 제재하겠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네, 특히 튀르키예나 이란, 오만, 뭐 파키스탄 등 이란 주변의 무역 상대국들과 또 환전 송금 거점인 아랍에미리트가 압박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작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사들이고 있는 중국이 포함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제 다음 달이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회담을 추진 중이고 또 제재 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앞서서도 베센트 장관 역시 이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동참

0: 하는 것이 중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1: 이란 측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0: 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미국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는 적으로 간주하겠다라면서 맞불 작전에 나섰는데요.
1: 네.
0: 모우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영방송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고 전 세계를 상대로 경고했습니다. 이 대미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본인의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부당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도 말했는데 그러면 군사적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미국이 경제 전쟁과 인지전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자, 한편으로 이란 내부에서는 균열이 커지고 있다고요?
0: 네. 이란 내에서도 이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협상파 정치인들이 실권을 쥐고 있는 강경파들에게 유리할 때 전쟁을 좀 빨리 끝내자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켄 이란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전쟁은 언젠가 끝나야 된다. 우리가 힘과 존엄을 갖춘 지금이 적기다라고 밝혔는데 이어서 23일에는 미국이 가장 가혹하고 끔찍한 제재를 가하려고 한다. 이란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나 생계 등 많은 문제 직면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갈리바프 의장 역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보유해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했는데요. 하지만 반면 이 강경파 실권자로 꼽히는 모우센 레자이 사무총장은 미국에게 지진과 같은 보복을 경고하는 등 타협 가능성에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명백한 전쟁.
0: 네, 미국과 캐나다가 주말 사이에 관세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1: 네.
0: 이 양국 간 무역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상호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각으로 지난 21일 밤에 미국과 캐나다가 마지막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자정을 기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 대상 품목은 뭐 하키스틱과 건축 자재, 주류, 일부 의류 등으로 이제 캐나다가 미국에게 수출하는 전체 물량의 약 5% 수준입니다. 기존에 부과되어 있던 철강이나 목재, 자동차 관세에 이어서 이번 조치가 추가로 얹어진 꼴입니다. 양측은 막판까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하는데 미국 알루미늄 업계가 관세 인하에 제동을 걸고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여기에 캐나다는 달러 포 달러, 즉 미국산 철강과 낙농품 등의 미국의 관세로 입은 피해와 같은 규모로 내달 8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격을 받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공격을 받았다라면서 이제 관세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캐나다가 오랜 기간 미국의 농업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라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추가 협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앞선 키워드에서도 그리고 보복 얘기가
0: 맞습니다.
1: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쟁인데요.
0: 네.
1: 아무튼 이 양국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는 모양새예요.
0: 네, 사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고 이웃인데
1: 그렇습니다.
0: 네, 누적된 네. 갈등에 이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서 양국 간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네, 캐나다를 향해서 51번째 주가 되라 하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캐나다는 주의 혜택만 누리면서 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감정적인 발언 수위를 계속 더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캐나다 내에서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미국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 여론이 확산되면서 양국에 모두 경제적 피해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핵 포커 게임.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북미 정상회담 시동에 대해서 북한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여기에 친 트럼프 매체 보수 성향의 이제 폭스뉴스마저도 현재 북미 대화 시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놔서 좀 눈길을 끕니다.
1: 네.
0: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핵 포커 게임을 벌였는데 패는 누가 쥐고 있나라는 이제 기사에서 트럼프 일기 때보다 합의를 타결할 유인이 줄어든 북한을 마주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0: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워진 접근은 이란과의 핵 대치에 갇힌 가운데 나온 건데 일기 때 끝내지 못한 또 하나의 일을 다시 꺼내든 거다라고 지적했고요.
1: 네.
0: 이제 이러면서 이란과 달리 북한은 상당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보유했다며 위협을 제거할 가능성을 거의 남겨두지 않은 채 8년 전보다 합의로 가는 길이 더 좁게 만들었다라고 짚었습니다. 상황이 예전보다도 더 불리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 수렁에 빠진 이란에서의 국내외 여론을 주의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북한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0: 다고 봤는데 네. 또 결정적으로는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북한 정권의 수건을 이뤄주는 결과가 될 거고 이 과정에서 또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여러모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돌파구를 찾는 맞습니다. 그 중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군요.
0: 네.
1: 다음 키워드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0: 아, 계속 이제 전쟁 이슈를 전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복이라는 키워드가 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네네. 이번도 보복4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수개월째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키이우 정권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면서 보복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현재 시각 23일 러시아 국영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그들이 우리 민간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고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1: 네.
0: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창고 수십 곳을 잇따라 타격해서 피해를 줬는데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맞대응 경고 발언으로 보입니다.
1: 네.
0: 이달 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우크라이나군의 40일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평가를 한 바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이 작전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목표는 러시아를 붕괴시키는 거다라고 비난하면서도 적에게는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이 지난 수개월째 멈춰선 상황을 두고서는 우리에게 오는 제안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라면서 우리는 평화를 위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됐는데 현실을 바탕으로 한 대화만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그러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금 전시 상황에서 선거를 하는 게 맞느냐
0: 네.
1: 얘기가 좀 논란이 많죠.
0: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 선거 치러야 된다라는 목소리에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1: 네.
0: 이제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35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23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같은 전쟁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다 나라를 두 쪽 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칫하면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있습니다. 앞서 미하일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민주주의를 이유로 선거를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공개 요구하면서 선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1: 네.
0: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 2024년 5월에 끝났어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계엄령을 이후로 지금까지 선거가 없이 계속 자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라이벌인 잘루즈니 주 영국대사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도로우 전 장관 등에게 밀려서 6위에 그치고 있어서 정치적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0: 여기에 또 미국과의 문제도 보면 스타링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을 러시아 내 작전에 쓰는 문제를 두고도 미국과 잡음이 좀 있었는데요.
1: 네.
0: 머스크 CEO가 사용을 허락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얘기를 전했다가 난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거짓말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백악관과의 관계도 다소 삐걱대고 있어서
1: 네.
0: 안팎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만 보면 꽤나 뭐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라는
1: 그러네요.
0: 평가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전시 선거는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무서운 질주.
0: 네, 이번에 중국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 대회 개막식 소식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류 최속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세운 세계 기록이죠. 9초 58보다 빠른 9초 와. 39 기록을 세워서
1: 네.
0: 굉장히 빠른 로봇이 왔구나라는 소식입니다.
1: 네.
0: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 대회가 23일에 개막해서 오는 27일까지 닷새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개막을 또 했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16개국의 666개의 팀 또 로봇은 2056대가
1: 와.
0: 무려 51개 종목에 1,301차례 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로봇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치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1: 네.
0: 참가팀은 지난해보다는 138%
1: 네, 늘었군요.
0: 네, 참가 로봇도 500여 대에서 이제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운 바로 주인공이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가 개발한 텐궁 울트라인데요.
1: 네.
0: 네, 100m 예선에서 이 텐조팀 소속으로 결승선을 끊었는데 개막전 현장 테스트에서는 무려 9초 3위까지 기록을 앞당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네네.
0: 지난해 첫 대회 100m 최고 기록이 21초 50이었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1년 만에 기록을 절반 이하로 좀 내려서 끌어내린 꼴인 거죠.
1: 네.
0: 네, 다른 종목에서도 인간 최고 기록이 잇따라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텐궁 로봇이 400m

0: 100m 예선에서 39초 7을 기록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이드 반 니커크의 세계 기록인 43초 03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제자리 높이 뛰기에서는 2.8843m를 뛰어올랐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인간과 이 경기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비에르 소토마요르가 이 1993년에 세운 인간 높이 뛰기 세계 기록 2.45m를 네. 약 40cm 이상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이제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이 마치 진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처럼 뭐 달리고 점프하고 뭐 공을 찬 로봇들을 향해서 힘내라. 네,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1: 네.
0: 또 올해 대회에서는 육상과 축구 이외에도 역도나 줄다리기, 탁구 등 세 종목들이 많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로봇의 신체 구조나 핵심 부품의 성능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1: 네.
0: 특히 이 로봇의 신체 능력을 시험하는 데만 그친 건 아니고 공장, 호텔, 가정, 응급 구조 등 실제 환경에서 재현한 21개 시나리오 종목에서는 뭐 분말 계량하기, 병뚜껑 열기, 작은 네네. 물체 집기 같은 것처럼 이 정밀 작업이 과제로 제시가 됐는데
1: 네.
0: 즉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넘어서 인간이 하던 일을 얼마나 로봇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새로운 경쟁 기준인 게 포인트인 듯합니다. 또 특히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로봇의 이 우사인 볼트의 기록을 깼다는 장면 자체가 더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청구서 도착.
0: 네, 세계 최대 인공지능 칩 기업 엔비디아가 이 대형 고객사에게 AI 서버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매우 급등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비용 상승분을 고객사에게 이제 청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주요 고객사에게 AI 칩이 들어간 서버 가격이 약 15%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알렸는데요.
1: 네.
0: 가격 인상은 내년 초에 출하되는 시스템부터 적용이 될 전망인데 인상 대상에는 엔비디아의 주력 AI 서버 시스템인 베라루빈 그리고 그레이스 블랙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버 제조업체들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등 이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사에 관련 가격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1: 네.
0: 이번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그리고 서버용 DRAM의 부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AI 가속기는 이 막대한 데이터를 그래픽 처리장치 GPU에 빠르게 공급해야 재성능을 낼 수 있는데 대용량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격을 계속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1: 네.
0: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메모리 3사가 열심히 생산을 하고 있긴 한데 새 공장을 짓고 장비를 설치하는 데까지 실제 생산까지는 네.
1: 필요하죠.
0: 또. 네. 시간이 네. 정말 많이 걸려서 이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퀄컴도 최근 이 메모리 품귀를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 엔비디아도 역시 못 견디고 이제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한 겁니다.
1: 네.
0: 이번 현상에 대해서 메모리 업체들의 이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동안 사실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GPU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사실 올리라면 올리고 내리라면 내리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메모리 공급량이 AI 서버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엔비디아 서버 가격 인상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운영 비용을 늘릴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이 서버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GPU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고요.
1: 그렇죠.
0: AI 네. 기업들의 모델 훈련이나 운영 비용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렌의 Still My Sunshine 함께 듣겠습니다.
2: Hey Matt.
3: Yeah, Tim.
2: Hey, you talked to Mark lately?
3: I haven't really talked to him, but he looks pretty down.
2: He looks pretty down. Yeah, well, maybe we should cheer him up then.
3: What do you suppose we should do?
2: Well,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모두 58명을 기소하고 오늘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경찰청장 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직무들을 지정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임신 중지약 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원으로 인한 양식오류 폐사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까지 양식오류 108만 3천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통신원 취재수첩.
4: 주제수첩 오늘은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 시티 이진호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멕시코 대학 입학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재시험까지 치렀는데 이 시험이 온라인 시험이었네요.
5: 네, 그렇습니다.
4: 네.
5: 지난 17일 멕시코 국민자치대 오남 입학 시험에 지원한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렀는데요.
4: 네.
5: 이 대학은 지난 5, 6월 3주에 걸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온라인 시험을 실시했으나 AI 사용, 답안지 거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로 인한 고득점자가 속출하자 결국 고득점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실행시험을 다시 치르게 된 건데요.
4: 네.
5: 그럼 우남이 문제가 된 온라인 시험을 왜 도입했느냐. 여기에는 이제 멕시코의 지리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국토가 굉장히 넓고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보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지원자도 있습니다.
4: 네.
5: 이런 학생들이 입학시험 한 번을 보기 위해서 멕시코시티까지 이동하려면은 버스나 항공편은 물론이고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4: 그렇죠.
5: 그래서 온라인 시험은 단순히 편리해서라기보다는 지역과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접근성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온라인 시험에서 외부의 도움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점인데요.
4: 네.
5: 그렇기 때문에 이번 AI 커닝 사태는 단순히 학생들의 부정행위 문제만으로 볼 수 없고 온라인 시험의 접근성과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을 동시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숙제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네. 그런데 이 학교, 이 멕시코 국립자치대가 멕시코에서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학교라고요?
5: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남은 멕시코에서 단순히 유명한 국립대학교 한 곳이라기보다는
4: 네.
5: 멕시코의 교육과 학문, 정치,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온 국가적인 기관에 가까운데요. 멕시코에서는 우남을 특히 마시마 카사데 스토리오, 우리말로 표현하면 최고 학부 정도 임으로 부르는데요. 정치인과 법조인, 학자, 작가, 과학자 등 멕시코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습니다.
4: 네.
5: 그래서 우남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사회적 상징성도 상당한데요.
4: 네.
5: 특히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이제 멕시코의 사립대학들은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비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 우남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징성인 수준의 등록금만 부담하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5: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도 우남 입학은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4: 네.
5: 결국 이제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기회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원자의 실력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이 AI를 커닝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4: 네네.
5: 입시 공정성이라는 멕시코에 그렇죠. 대표하는 공립대학의 문제라는 점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 네. 이 멕시코 대학 입학시험이 우리나라 수능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5: 네, 가장 큰 차이는 멕시코에는 한국의 수능처럼 전국의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푸는 하나의 국가 단위 대학 입학 시험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학마다 자체적인 입학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 네.
5: 우남에 지원하면은 우남의 입학 전형을 준비하고 다른 국립대학에 지원하려면 또 해당 대학이 정한 입학 절차를 밟는 시기입니다. 같은 대학이라도 어떤 전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입학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4: 네.
5: 우남에는 또 하나 한국과 상당히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우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학생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일반 지원자들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학부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네.
5: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모든 학생이 다 같이 수능을 치르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여러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구조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그러네요. 그러면 요즘 멕시코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어떤 전공일까요?
5: 네, 아무래도 멕시코에서도 의학의 인기가 높고요. 그 외에도 법학, 심리학, 경영회계, 건축, 시의학, 간호학, 국제관계학 같은 전공이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4: 네.
5: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자동차, 전자, 항공, 우주, IT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요.
4: 네.
5: 특히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 때문에 생산시설과 공급망을 멕시코로 이전하는 이른바 리어쇼어링이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수요도 커졌습니다.
4: 네, 이렇게 산업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게 되면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5: 네, 그래서 공학이나 컴퓨터, 데이터, 물류, 국제무역처럼 졸업 후에 실제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갖는 학생도 많아졌는데요.
4: 네네.
5: 특히 멕시코 중부와 북부의 산업도시에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문기술은 가지고 있는지, 다국적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신입 능력이 있는지가 취업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멕시코 곳곳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 관련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층도 과거보다 많아졌습니다.
4: 네.
5: 즉 전통적인 인기 학과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강하지만 최근에는 좋아하는 전공뿐만 아니라 졸업 후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전공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현실적인 선택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멕시코 시티에.

0: 중국이 인공지능 AI와 이 로봇 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중에서도 인간형 로봇, 즉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인 유니트리가 최근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첫날에만 주가가 460%나 올라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화제 기업 유니트리를 중심으로 중국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 오늘 글로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 상하이 증시에 유니트리 네. 데뷔하자마자 뭐 엄청나게 올랐죠?
1: 네, 유니트리는 개 등 이제 동물 형태의 사족보행 로봇, 또 인간형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중국의 기업입니다. 네. 중국은 물론이고 이 로봇 제품 출하량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걸로 볼 때도 세계 1위의 기업이니까 우리가 로봇 기술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알아둬야 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그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과학기술주 전용 시장 스타마켓 커창판이라고도 부르죠. 여기 상장을 했는데 네. 주식 공모를 6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2,800억 원을 모아서 정말 지난주에 큰 화제였습니다. 네. 근데 개장 직후에 주가가 이제 공모가 대비 629.44%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이제 종가는 460.34% 오른 기록을 이제 세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볼 때 공모가 기준 610억 위안이었던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시가총액 3,418억 원으로 우리 돈으로 70조가 와. 넘은 겁니다. 약 71조 정도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어쨌든 개장 직후에 이제 뭐 그만큼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이렇게 폭등하게 됐는데 이튿날인 20일에는 18.70%가 내렸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21일에는 2.12%가 좀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분 일부를 좀 그 반납을 했지만 네. 공모가와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좀 관심사입니다. 네.
0: 이번에 이렇게 증시 데뷔하면서 유니트리가 여러 가지 신기록 세웠다면서요.
1: 예, 그 여러 신기록으로 좀 또 예. 그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그 청약단이 500주당 공모가 대비 수익이 474,6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9,819만 원으로 상하이 선전 뭐 양대 증시 통틀어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럼 뭐 유니트리는 중국 본토 증시에 오른 첫 휴머노이드 제조사다라는 타이틀도 작성을 했습니다. 네. 홍콩 시장에는 이미 이제 중국 로봇 기업으로 상장된 데가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3월 20일에 상장을 신청을 해서 6월 1일에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심사 기간이 7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상장 심사 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되고 아주 유명한 우량 기업일 경우에도 150일 이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제 시장의 기대가 컸는지도 그러니까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청약 경쟁률도 화제였습니다. 일반 공모주 최초의 유효 그 청약 경쟁률이 8,289대 1이었거든요. 이게 약 8천여 주를 이제 공모 신청을 하면은 한 주가 이제 뭐 될까 배정 받을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역대급의 기록이었고요. 또 유니트리 지분을 81.29% 가진 사람이 창립자 왕싱싱 회장이에요. 네. 네, 왕싱싱 회장의 주식 가치가 종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22조 1190
0: 어려우시죠 지금 예, 숫자가 예, 워낙 커서 예,
1: 중국에서 네. 1990년대생 천재 또는 뭐 부호 이런 걸 가리키는 네, 네. 말이 그 지우링허우라는 네. 말이 있는데 거기서 재산 순위로 단박에 1위가 됐습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여러 네, 기록들이 예, 네. 있는데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로봇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유니트리 어떤 기업인지 알아볼까요? 예,
1: 정식 명칭은 유니트리 로보틱스입니다. 네. 2016년에 창립을 했으니까 꼭 10년이 됐네요.
0: 그러네요.
1: 저장성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항저우 하면 우리 여러 번 얘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국의 뭐 혁신 기술의 중심 도시죠. 우리 그렇죠. 뭐 방송사에서도 현지 취재도 많이 해서 또 영상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0: 네.
1: 전자상거래 업계 알리바바 또 AI 기업으로 유명한 딥시크 집시크,
0: 네.
1: 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업 브레인코 등 중국의 혁신 기술들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로봇 기술이다 하면 이제 유니트리가 대표적인데요.
0: 네.
1: 유니트리는 좀 창립 초기부터 많이 화제였었어요. 뭐 광고를 많이 뭐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낸다 이렇게보다는
0: 네.
1: 실제 로봇 자기네 자사 로봇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 가지 시연하는 보이는 영상 또 여러 그 행사에 또 참여해서 공개하기도 해가지고
0: 네.
1: 화제를 많이 모았고 그래서 저도 동영상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0: 군무를 아이돌처럼 춤 로봇이 꽤 자연스럽고
1: 예, 놀랍더라고요.
0: 네네.
1: 2021년에 그 1월 1일 행사 때 그 사적보행 로봇을 그때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놀랐는데 거의 매년 1월 1일에 새로운 이제 이런 뭐 유니트리가 자사의 로봇으로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는데 굉장한 큰 기여를 했습니다.
0: 네.
1: 그중에서 말씀하신 뭐 로봇들 중에서 쿵호 로봇
0: 네.
1: 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25년 3월에 공개한 로봇이거든요. 이 로봇의 이름이 G1인데
0: 네.
1: 이렇게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는 반동으로 일어나는 이 와. 킥업 동작 있잖아요.
0: 사람이 하기도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0: 네.
1: 일반적으로 저는 엄두도 안 나죠. 그런데 이 동작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매끄럽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이게 이제 쿵우 동작이다라고 해서 쿵우 로봇이라는 뭐 이름이 불려 붙게 됐습니다. 근데 뭐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빠른 뭐 속도 또는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네. 몸을 쓰는 능력만큼은 세계 정상급이다라고 아. 하는 거를 입증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0: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키워드 전해드리면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우사인 볼트보다 빠른 로봇이 최근에 또 화제였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기록이. 이게 지난 17일이었으니까 유니트리가 상장하기 이틀 전에
0: 네.
1: 최신 제품을 이제 이렇던 시연해 보이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0: 네.
1: 자사의 X 계정에 3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 새 제품의 이름은 초인. 영어로는 슈퍼맨입니다.
0: 오.
1: 뭐 괜찮지 않죠?
0: 네.
1: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 그다음에 제자리 뛰기 이런 것들을 하는 시연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0: 네.
1: 달리기 경우에는 이제 순간 속도가 시속 45.6km, 초속으로는 12.66m입니다. 초당 12.66m 뛴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리 뛰기는 2m를 기록했어요. 이게
0: 네.
1: 이제 우사인 볼트의 관련 기록들을 뛰어넘은 거다라고 유니트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이 기록은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지난 주말에 개막한 그 베이징의 로봇 올림픽에서 깨졌습니다.
0: 네.
1: 이 텐공 울트라 로봇 이게 네. 이걸 만든 회사가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센터인데
0: 네.
1: 진짜 유니트리 못지않은 기술력을 가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0: 네, 네, 네.
1: 그리고 2m 이상 뛰었다는 그 로봇 근데 아너 라이트닝이라는 이 이름의 로봇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그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가 아너라고 하는 스마트폰 아.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이 로봇 기술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의 기술력도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니트리는 텐센트, 알리바바, 네. 또 딥시크 이런 지금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력이 굉장히 탄탄하고 기술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슈퍼맨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우리가 이걸 개발하고 있다라고 한 걸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0: 네.
1: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이 로봇 출하량 판매한 양이 출하해서 이제 판매한 양이 5,500대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게 세계 점유율로 보면은 32.4%라고 하니까 이게 세계 1위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조사 업체 중에 옴디아라고 하는 업체가 이 발표한 작년에 전 세계에 출하된 휴머노이드 대수가 약 15,000대였거든요. 그중에 유니트리 그리고 또 다른 중국의 대표적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인 에지봇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출하한 양이 5,000대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뭐 이 크게 이제 미국 기업들을 앞서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AI 로봇 기술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라는 네. 건. 맞는 것 같고 창업한 지 10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로봇 기업을 만든 인물 창업자 왕싱싱 대단합니다.
1: 예, 왕싱싱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 1990년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36살이죠.
0: 네.
1: 그래서 저장성의 닝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뭐 로봇 천재, 뭐 90년대생 최고 부호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화제이지만 어린 시절 또 성장기에는 네. 크리켓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과학 뭐 이거 화학 이런 쪽에 물리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재능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는 거의 낙제점을 맞는
0: 아,
1: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지 두루 뭐 이렇게 두루두루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변의 평가뿐만 아니라 본인이 네. 한 말이에요. 본인이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네. 한 걸 보면은 제가 특히 영어 인문사회 이런 것들을 참 못했다. 그중에서도 이 영어를 못했는데 뭐 네. 낙제점을 늘 받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너 좀 멍청하다. 너 좀 둔하다. 이런 말까지 들은 적이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0: 어머니 속상하셨을 텐데 그때는.
1: 네,
0: 지금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1: 본인이 그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고요. 성격도 굉장히 소심해서 내향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뭐를 손으로 만드는 것, 특히 전자제품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또 새로운 제품들, 뭐 이런 조그만 물건들을 만들고 뭐 모형 비행기, 현미경 이런 것도 어렸을 때 만든 적이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전자제품을 너무 분해한다.
0: 분해하면 엄마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1: 예, 좀
0: 이걸 두고 치워야 되니까.
1: 예, 근데 그렇게 좀
0: 안 되겠네요. 예,
1: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0: 예.
1: 그런데 이제 2009년에 18살이 돼서 이제 대학을 갈 나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 저장성의 이제 대학에 입학 시험을 봤는데
0: 네.
1: 이 영어 때문에 낙방을 했다고 해요. 수학, 물리 이런 것들은
0: 끝내.
1: 만점이었는데 네. 영어로 시험해서 이제 뭐 거의 뭐 이렇게 뭐 낙제점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낙방을 해서
0: 그렇구나.
1: 대신 간 학교가 저장 이공대이고요.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는 대학 시절에 이제 실험실에서 처박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때 조그만 그 로봇 그래서 처음 자기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야 나는 평생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상하이 대학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상하이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졸업한 다음에
0: 네.
1: 세계 최대 그 중국의 그 드론 기업 따장 뭐 네. DJI라고 불리는데 여기 입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 한 서너 개월 일한 다음에 바로 퇴사를 해가지고
0: 네.
1: 이 유니트리를 창업을 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아 왕싱싱 이야기를 들으니까
1: 네.
0: 내 아이 잘하는 것만 키워주자 이런 생각도
1: 맞습니다.
0: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되긴 하지만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90년대생 천재 기업인들 많다고요.
1: 네 이번에도 그 로봇 올림픽 보니까 정말 중국에 뛰어난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실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0: 네.
1: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 중에서 유니트리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 또 이미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지휘완 로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0: 네.
1: 이 회사의 창업자가 펑스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93년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대표적인 이 90년대생, 네. 뭐 첨단 기술 천재 이렇게 불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AI 딥시크의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입니다. 여성이죠. 러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네. 95년생으로 올해 31살입니다. 그 딥시크의 그 설립자는 좀 몇 살이었지 하고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40대 중반이더라고요. 이 90년대생에 비하면 이제 나이가 비교적, 많구나. 예, 비교적 나이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딥시크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한 사람 고다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 사람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 천재 중에 한 명인데 94년생입니다. 그리고

0: 챗GPT 개발사, 미국의 오픈 AI죠. 네. 오픈 AI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중국 텐센트 AI 그 스타트업으로 이 스카웃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야오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지금 그 뭐 아직도 이 사람은 이제 98년생이니까 20대 네. 나이인 거죠. 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많은 화제가 된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딥시크 경쟁사 중 하나인 그 문샷 AI라는 중국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최근 지난 7월이었죠. 내놓은 이 AI 모델 키미 K3 이게 굉장한 뛰어난 성능으로 그 이제 출시가 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무슨 AI 기업들의 주가들이 좀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죠. 이 사람, 이 문샷의 설립자 양스리는 92년생이에요. 그래서 34살입니다.
1: 아, 진짜 90년대생들이 꽉 잡고 있네요. 많아요.
0: 이 뭐 한두 명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중국의 혁신 기술들을 무섭게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주인공들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지가 정말 많이 주목이 됩니다.
1: 네.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박차를 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니트리 돌풍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0: 지난주에 유니트리가 지금 돌풍이 일으키는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그 로봇 기술들에 지금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많이 걱정을 하셨다는 얘기 예. 또 저도 들었어요. 근데 유니트리 같은 이 진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의 이 휴먼 로봇 기업들이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게 단순히 뭐 잘 뛰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하는 로봇들을 만들어낸다. 뭐 이것도 정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인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수준 높은 이 로봇 들을 매우 빠르게 대량으로 또 상대적으로 싸게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유니트리 가격 유니트리의 가장 큰 경쟁력이 바로 이제 이 가격이거든요.
1: 가격이
0: 이게 그렇죠. 지금 시중에 내놓는 가격이 네. 미국 제품들의 약 4분의 1의 가격에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1: 근데 성능도 좋아요.
0: 성능도 좋고요. 그거 이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거는 해당 부품들을 뭐 자사에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게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네. 상대로도 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유니트리 돌풍이 우리와 비교해서 나쁜 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또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이제 우리도 빨리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자각하게 하는
1: 좀 자극이 되죠?
0: 계기가 네.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미국의 그 중국산 로봇 에 대한 뭐 제재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또 뭐 만약에 이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은 네. 뭐 미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또 기능을 충족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뭐 기대할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미래를 좀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처서절기가 지났지만 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세종, 광주와 대구, 부산, 울산 등 많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3도, 강릉과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부산 35도, 양산 36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6도나 높겠고요. 강한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한낮에는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줄이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져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부모 경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오늘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비상계엄 관련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로 규명했지만 일부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은 이번 주 후반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도 삭제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됐던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집중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여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해 정밀 신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한림읍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현직 경찰 부모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기존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공전자 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부경장은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하고 전산망에서 기록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경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긴급 체포가 적절했는지 법원에 심사를 신청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미란 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겼을 공공 CCTV 118대 분량의 영상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 보존 기간은 30일인데 경찰이 지자체에 공식 열람을 요청한 건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무려 96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초기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핵심 단서가 담당자의 허위 종결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편 실종팀 수사관이던 부경장이 거짓으로 사건을 덮었던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자도 신고 51일 만인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1: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이

0: 180일간의 수사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로 규명했지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일부 사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1: 종합특검팀이 오늘 180일간의 수사를 마칩니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모두 58명. 7명은 구속 기소됐고 법인을 포함한 5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표적인 수사 성과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입니다. 특검은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반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들을 붙잡아 가둘 장소를 실제로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이른바 수집소 의혹도 미제로 남았습니다. 특검은 연평도 군시설 등 수첩에 적힌 장소들을 현장 검증하고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했지만 계획의 실체를 최종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선 논란도 있었습니다. 앞선 내란 특검에서 주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을 오히려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특히 조 대령에 대해선 내란 특검팀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종합특검팀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지난달 경기 평택의 HL 만도 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유가족과 대책위가 그룹 최고 경영진을 고소고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심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달 경기 평택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HL만도 공장에서 숨진 28살 김승모 씨. 김 씨 유가족과 대책위가 오늘 HL그룹 정몽원 회장과 HL만도 조성현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여러 사업장을 돌며 기계를 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 지난달 22일 고장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누군가 외부에 있는 작동 버튼을 실수로 누르면서 기계가 갑자기 움직인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가 없었고 전원 차단 잠금 장치나 작업 중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지배자인 정몽원 회장을 입건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HL만도에서 동일한 종류의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며 평택공장뿐 아니라 HL만도 전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0: 정치권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정부 여당을 향해서 야당은 부동산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고 정부와 여당이 공감대를 이룬 데 이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당정 간 실무 협의도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도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며 이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당정 협의가 생색내기용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 당정 간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에 세금 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대책 원점 재검토와 대출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도 수시로 대화를 이어나가자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부동산 정책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합니다.
1: 처서절기가 지났지만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 강화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을 향할지 우려가 컸던 18호 태풍 사우델은 결국 중국 쪽을 향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주춤하던 폭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선 지난밤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관측된 데 이어 낮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 경주와 양산은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폭염특보도 강화돼 충청과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서울 동부와 경기 남부, 강원 영동 등지에도 폭염경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처서절기를 지났지만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우리나라 상공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서태평양에선 4개의 태풍이 동시에 북상 중입니다. 이 가운데 당초 한반도 주변을 향할 걸로 우려됐던 18호 태풍 사우델은 결국 중국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태풍은 매우 강한 강도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계속 서진해 이번 주 후반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피해가지만 해상에선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또 태풍이 북상하는 동안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돼 폭염이나 폭우 등 날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기준 양식어류 13만 5천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누적 피해가 108만 3천여 마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1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 경남 사천만, 강진만, 진해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나머지 경남 남해안 전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 비밀번호와 OTP 카드를 받아낸 뒤 범죄 수익 세탁 통장으로 쓴 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피해자들에게 작업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계좌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은 뒤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된 피해자만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백악관 주변에서 시속 300km 넘게 달리는 고속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은 250마일을 질주했는데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행사를 적극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자동차 경주대회가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건국 250주년을 상징하는 250마일, 약 402km를 주행했습니다. 평소 일반 차량이 다니는 내셔널몰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를 위해 도심 곳곳에 대규모 안전펜스가 설치됐고 주요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인근 미국 국립미술관은 차량 진동으로부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까지 마련했습니다. 미군 군용기들이 기념비행에 나서면서 인근 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행사를 신속히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 방탄차 비스트를 타고 트랙을 도는 명예 주행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행사가 화려한 볼거리와 미국적인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초로 종합격 투기 대회를 열었고 북중미 월드컵에선 우승팀 스페인에 직접 트로피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보건당국이 관련법 개정 없이도 임신 중지약 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임신 중지 약물의 수입 품목 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수입 품목 허가를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지난 19일 회신했습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 중지약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법제처의 첫 공식 해석이 나온 겁니다. 경찰청장 대행체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직무대리 지정도 올해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로부터 받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이번 달까지 총경 이상 직위의 직무대리 지정은 모두 5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파면된 뒤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직위가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올해 들어 7월까지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명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제주도, 그 밖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선거는 우크라이나 분열의 쓰나미라면서 관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을 강도 높게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보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0: 전쟁 상황에서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선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된다고 주장하며 나라를 파괴하고 싶다면 전시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이유로 임기를 넘겨 집권 중인 자신을 향해 지난달 돌연 해임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전시선거 실시를 요구하자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키이우를 방문한 유럽 정상들과 군사협력 방안 논의에 주력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을 겨냥해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물류센터가 집중 공격당한 점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보복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키이우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거론했는데 미국의 동맹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미국 재무장관이 영국 신문기고를 통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경제 D-Day 작전을 설명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이른바 글로벌 왕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23일 이란에 경제적 D-Day가 오고 있다는 제목의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경제 D-Day가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최대의 단일 금융공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길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 길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피해 남성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에 40여 년간 닫혀있던 지하공간이 오늘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지하

0: 앨범 와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빌보드가 현지 시간 23일에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와일드는 8월 29일자 빌보드 200에서 데뷔 첫 1위에 올랐습니다. 캐치아이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24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앞서 블랙핑크와 뉴진스, 트와이스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최근 10년 동안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한 네 번째 걸그룹이 됐습니다. 경복궁의 주요 전각이 가을을 맞아 특별관람을 운영합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경복궁 경회루와 향원정 특별관람을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별관람 기간에는 평소 출입이 통제되는 경회루 2층에 올라 경복궁의 여러 전각과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0.8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눈뜨기 어렵죠. 두 회사가 역대급 주주환원 카드를 꺼내면서 반도체 주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결정되는데요.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여야 당대표가 만났는데요. 김민성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둘러싼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또 무엇을 바꿔야 할지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는데도 많이 덥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도 살짝 좀 불고 하늘을 보면 확실히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무튼 시간은 흘러서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버스기사님과 승객들께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몇 번 버스를 운행 중이신지 또 몇 번 버스 안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과 또 어떤 일로 이동 중이신지 문자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주말 잘 보내셨어요?
4: 네. 애기랑 또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2: 자, 오늘 주식시장은 파란불이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약세로 출발하더니 현재 낙폭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3.2% 파란불 켜고 6,600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이거를 연속 팔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투톱 특히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고 있는데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책을 내놓고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반도체 업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예. 잭슨 홀 미팅의 미국 경제 지표 중에는 PC도 국내에서는 금통위까지 우수수 쏟아져서요. 변동성이 특히 심한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2: 안전벨트 매야 되는 겁니까?
4: 그렇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2: 자, 지금 코스피는

0: 691.32 가리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올렸다면서요?
1: 네, 치솟는 메모리 값을 버티지 못하고 최근 대형 고객사에 서버 가격을 15% 올리겠다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상된 가격은 내년 초 출하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퀄컴이랑 또 애플이 100기를 든 데 이어서 천하의 엔비디아조차 가격 상승을 막아내지 못한 모습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메모리 제조사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는지 재차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한 거를 이제 제품값에 반영한 거잖아요. 그만큼 K반도체 몸값이 비싸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몸값이 높아지고 이 갑을 관계가 뒤바뀌었을 만큼 가격 결정력이 강력해졌지만 치솟은 이 메모리 가격이 업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생태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 나오거든요. 그도 그렇게 최근 이 빅테크 그들이 전례 없는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천문학적인 돈을 빚을 내서 밖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채권 시장을 흔들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길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서 금리 인상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자금의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결국 집행 속도가 늦춰지거나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산업은 대규모 설비 투자랑 수요 사이클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치솟는 비용이 빅테크의 투자 로드맵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 조금 더 민감하게 보고 대응 전략 세워야겠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공개가 됐어요. 어떤 점들이 눈에 띕니까?
1: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누구보다 투자에 진심인 분이죠. 실제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천여 건의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요. 거래 규모가 100만 달러 이상으로 공시된 종목으로는 매수 종목에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자, 마스터카드가 포함이 됐고요. 매도 종목에는 메타와 모토로라가 이름을 올렸는데 그간 기술주 비중을 꾸준히 키워왔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엔 금융주를 쓸어 담은 점에 눈길이 갑니다. 해당 종목들의 거래는 모두 이란과의 무력 충돌 종식을 위한 임시 평화 합의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는데 네.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은 매매 시점 혹은 종목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재차 강조했지만
0: 글쎄요, 저도 이 점이 궁금했는데
1: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돈을 낸 고객에게 먼저 보여주는 일종의 미리보기 서비스까지도 대놓고 실시할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라 대통령직을 돈벌이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지난 주말에 이제 고위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 그리고 또 주택 공급 대책 등 핵심 안건으로 논의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취약이나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사유는 예외를 인정해서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만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이를 받아들이고 한 모습이고요. 민주당은 또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을 둔 걸 두고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상한선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밝혔는데 최종 조율을 거쳐서 다음 달 3일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른바 황제 사택을 정조준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이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 용산 또 강남 같은 고가 법인주택들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전수 점검을 해봤더니요. 이게 말만 법인주택이지 실제로는 회사 오너 일가가 살고 있는 이른바 황제 사택이 절반에 가까운 42%에 달했다고 합니다. 2600여 채 가운데 천여 채가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는 건데 평균 가격은 공식 가격 기준 20억 원이 넘고 30억 원이 넘는 곳도 453채, 100억 원이 넘는 집도 12채, 가장 비싼 곳은 2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 원대 고급 콘도를 산 뒤에 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자신의 고가 주택을 법인에 넘긴 회사도 있었는데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포착된 법인은 엄정히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게 기한이 다 됐군요.
1: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도 남아 있으시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사용 기한이 이달 말일 자정에 만료가 되거든요.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지급된 지원금

0: 가운데 97%가 사용됐지만 아직 950억 원가량이 남아있다고 해요. 남은 지원금은 국민비서알림이나 카드사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 혹시나 잔액 남아있다면 31일 자정 전까지는 꼭 사용하셔야겠습니다.
1: 네, 꼭 일주일 남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청약통장제도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집니까?
0: 옛 청약통장을 불이익 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9월 30일부로 끝납니다.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나오기 전에는 민영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 등에 따라서 청약통장 상품이 나뉘었잖아요. 그 칸막이가 없어지면서 기존 청약통약을 불이익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해왔는데 이 제도가 다음 달에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짚어보면 기존과 비교해 전환 전 원금과 이후 납입액 모두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히고요. 또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기간이나 횟수를 계속 인정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했던 청약예금 부금은 자녀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증여가 가능한 데 반해서 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에만 자녀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계획이나 자금 활용을 어떻게 할지 잘 고려해서 전환 여부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네.
1: 난임 치료 휴가에도 변화가 생긴다는데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0: 유급으로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요.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가 됩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급여 상한도 최대 33만 6,840원으로 두 배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난임 치료 휴가를 썼단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거나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는 만큼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요즘 생선값 많이 올랐죠. 추석 앞두고 정부가 물량을 대대적으로 푼다면서요?
0: 네. 정부가 명태부터 고등어, 오징어 같은 비축수산물 2만 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풀린 물건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 온라인, 오프라인 도매시장까지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공급되고요. 소비자 가격도 시중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책정된다고 하니까 장바구니 물가 부담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네요. 경기 남부와 또 일부 남부지방은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의 버스기사님들과 승객분들, 어디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여쭤봤습니다. 8155님, 천안 20번 버스 타고 학원 가는 중인데요. 창밖 하늘이 참 이쁘다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날씨는 또 덥지만 하늘에 구름 요즘 참 예쁘죠. 2380님 저는 창원에서 109번 버스 타고 마산에 딸네 집 가는 중입니다. 독방 육아하고 있는 딸한테 두어 시간이나마 휴식을 주려고요 하셨고요. 5802님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시내버스 672번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 노정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김포교통인데요. 이곳에서 35년째 한 노선만 장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3284님 충남 서천에서 36년 동안 한결같이 내 지역을 지키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30년 넘게 장기 근속하신 기사분들이 오늘 연락을 많이 주시네요.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561님 부산에서 86번 시내버스 타고 병원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셨고요. 8798님께서는 152번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항상 중요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삼양동 임미양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에 계신 건 아니지만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6343님 설악산 대청봉 전방 300m 전입니다. 와, 오색에서 9시쯤 올라왔는데 거의 다 왔어요. 또 월요일을 색다르게 맞고 계신 분이네요. 안전산행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고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큰 비가 지나가고 곳곳에 도로 보수작업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사고도 꾸준한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인제 부근으로 8km 구간 꽉 막혀있는 이유 1차로 작업 때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도 안산과 팔탄 분기점 부근 주춤하다가 서해 대교 부근으로 3차로 작업 여파 크게 받고요.

0: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은 대소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혼잡합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도 청북 일대로 사고 정체 남아있고 조금 더 내려가선 중부 내륙선 양평 쪽 북상주 부근 2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서 있어서 차량들 서행합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에서 감곡 사이 주춤하다가 칠서 일대로 작업 정체 길게 남아있고요. 끝으로 남부권인 남해 2지선 서부산 방향 가락요금소 진입로 1차로 모두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1: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3: 네, 사랑하는 우리는 인구와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보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주 환원책을 내놨는데 삼성전자는 뭐 110조 원 규모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뭐 어떤 금액입니까? 약간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네요.
5: 네, 그렇죠.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엄청난 규모고요. 삼성전자가 36년간 영업이익으로 번 게 621조 원이거든요.
3: 예.
5: 근데 지금 100조 원을 이번 올해 한 번에 배당을 한다고 했으니까 많게는 110조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36년간 번 거의 한 6분의 1을 한 번에 주주들한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100조 원이라고 하면 이게 규모가 잘 이제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현대차라는 회사 있잖아요.
3: 네.
5: 현대차 주식 다 사고도 한 15조 원 정도가 남는 돈이고요.
3: 아, 그래요?
5: 네.
3: 그리고 야, 그렇게 들으니까
4: 그러니까요.
5: 네. KB국민은행 비롯해서 뭐 KB 뭐 그 금융회사들 다 합쳐진 회사 그게 이제 KB금융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회사는 한 두 개 정도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배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 네. 국가 예산의 6분의 1이거든요.
3: 아.
4: 그러면 6분의 1을 그러니까 그냥 주주들한테 나눠준 거니까 국가로 비유하자면 국민들한테 한 해 예산에 6분의 1을 그냥 나눠준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3: 그러니까 대단한 액수네요 정말.
4: 엄청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3: 아니 그러니까 오늘 주가는 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엄청 빠졌던데
5: 오늘 지금 8% 어. 지금 이 시각 지금 8% 넘게 빠지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증권 방송에서 방송할 때만 해도 뭐 많이 빠지면 뭐 7%대 물론 많이 그것도 빠진 거지만이었는데 더 하락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3: 제가 주주 환원에 대한 그 네. 단어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5: 아니요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요.
3: 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한테 회사가 돈을 이익을 벌면 돌려주겠다는 네. 거 아니에요?
5: 회사가 돈을 벌면 어. 일부를 주주들한테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매입한 후에 소각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돌려준다
3: 그러니까
5: 이거거든요.
3: 좋은 소식 아니에요?
5: 좋은 소식이죠.
3: 네.
5: 근데 증권 시장에서 가장 저게 그거잖아요. 시장의 기대감.
3: 기대감.
5: 어. 자기들이 기대감 풍선처럼 이렇게 키워놓고 그 기대감에 만족이 안 되면 바로 주가가 빠지는.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정말 좋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면 주가가 빠지는 현상. 이거하고 비슷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3: 그 말씀인즉 지금 네. 110조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4: 어, 그렇죠. 시장에서는 200조를 예상하기도 막 했었어요.
3: 아.
5: 증권사 보고서에도 뭐 200조 얘기가 나왔었고 삼성전자가 발표하기 바로 전날 언론들이 150조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도들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3: 아.
5: 시장은 삼성전자는 이번에 진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적어도 150조 원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다가 어? 90조에서 최대 110조?
3: 네.
5: 왜 이렇게 조금 했어?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날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장 끝나고 난 거래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주가가 빠져서 지금도 뭐 8%대 하락이니까 그 실망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4: 그리고 네. 주주 환원의 방식에 대해서도 시장은 실망한 것 같은데요.
3: 예.
4: 일단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가 배당이고 하나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네. 통해서 유통 발행 수익 주식 수를 줄여버려 가지고 주당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택한 방식은 일단 그 90에서 110조 가운데 30조는 일단 3분기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고 네.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1월 이사회 때 구체적인 방식을 확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30조 현금 배당은 확실한 거잖아요.
3: 네.
4: 나머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 30조 현금 배당을 한다는 건데 그에 앞서서 나왔던 SK하이닉스는 40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거든요.

0: 자, 근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어떻게 보자면 주가를 밀어 올리지는 못해도 하방을 받치는 역할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사야 돼요, 주식을. 그러다 보니까 누가 팔아도 매일매일 사주는 매수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수급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아. 배당을 주는 건 3분기 배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3분기 배당을 누가 받냐? 3분기 말 기준으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받거든요. 지금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매하는 사람은 배당에 대해서 배당 그때 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내 주가가 오르느냐 아니냐를 봤을 때 아, 아까 150조 기대하고 심지어 200조까지 기대했는데 110조? 이러면 주가가 못 오르겠네? 라고 해서 그 주식시장의 만능으로 통하는 말이 있잖아요. 선반영. 네, 선반영 됐고 이제 차익실현 매물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폭은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주주환원의 두 가지 방법이 현금 배당하고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주주한테는 더 좋은
2: 이걸
1: 건가요?
2: 딱 더 이게 좋아 이게 나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네. 지금 시장이 바라는 게 약간 자사주 매입 소각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이 효과가 조금 더 눈에 확 보이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실제로 주식을 자기 회사 주식을 돈을 들여서 사주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로 주가가 약간 오를 수도 있고요. 아까 하방으로 내려가는 걸 방어해 주는 효과도 있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뭐 커피 얘기도 하고 소금물 얘기도 했는데 소금물이 있는데 여기서 물이 증발해서 소금이 더 증발하게 되면 소금물이 훨씬 짜지는 것처럼 기업 가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 수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오르게 돼 있고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주가는 오른다가 이론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얘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해준다니까 바로 뭔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주주들한테 이익을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돈을 받는 사람 중에 내가 좀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금융소득 그 이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네.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배당에 대한 과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그냥 주식을 가격을 높여주면 기분도 좋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매각 차익은 또 세금이 안 붙는데 이걸 돈으로 준다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서 이 돈을 받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이고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110조 원 정도 만약에 정말로 주주 환원에 다 내년 1월까지 해서 다 쓴다라고 하면 네. 뭐 그 어디하고 비교해도 떨어지는 주주 환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진짜 오늘 주가의 하락은 조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실망감이 반영돼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조금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네요.
1: 그러니까 주주 환원 금액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늘 주가에 좀 그 방향이 두 종목이 다른 거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군요.
0: 그리고 뭐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비하면은 뭐 적은 편도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아까 두 가지 방식 있다라고 하는데 뭐 두 가지 방식 다 좋지만 그냥 트렌드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해외 네.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아. 네, 세금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리고 재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주주환원의 진짜 진심인 곳 하면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 회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거기는 배당 주지 않습니다. 아.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1: 그래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 소각을 선뜻 그 얘기하지 못하는 좀 속내가 있는
2: 속내가
1: 건가요?
2: 있죠. 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기준을 정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의 50% 정도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라는 원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방법을 왜 SK하이닉스는 약간 글로벌 트렌드라고 했으니까 약간 트렌드에 맞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고 삼성전자는 배당을 좀 특별 배당으로 해줬냐. 삼성전자는 지배구조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의 계열사들 중에 금융사들이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법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지분을 얼마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규정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아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면 이들의 지분율이 이제
0: 네,
2: 올라갑니다.
0: 네.
2: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면 10% 이상의 지분은 강제 매각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몇 번 주주 그 자사주 매입 소각했을 때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지분을 매각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오니까

0: 그러니까 그냥 현금 배당으로 일단 해주고 내년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한번 다른 것들도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아주 강력하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에는 조금 조건상 불리한 조건에 삼성전자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1: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회사의 지배구조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게 SK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SK ADR을 발행했을 때 왜 그 네. 정도의 규모로 SK ADR을 발행을 했느냐를 보니까 SK ADR을 발행한다는 건 신주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발행량에 딱 맞춰서 SK 스퀘어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율이 딱 20%였어요. 아. 그걸 지키기 위해서 20%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SK 스퀘어의 지분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러면 지배구조 강화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걸 하게 되면 생명과 화재가 지분을 팔아야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지배력이 더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에 어떻게 보면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2: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네.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왜 두 기업이 다른 주주 환원책을 선택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2059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 두 기업이 이렇게 경쟁하듯 주주 환원에 나서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거든요.
0: 좋은 거잖아요. 주주 환원 한다는 거는 경쟁하듯 나선다라는 표현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워낙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역대급의 지금 주주 환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상법 개정이 되면서 이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시장에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우리는 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회사에 쌓아놔야 돼 또는 투자를 위해서 이 정도는 빼놔야 돼라고 했던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에 맞춰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가 전 세계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지금 덩치가 커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들 눈높이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뭐 한국 기업 그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별로 안 해. 이게보다는 이들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2: 자 이번 목요일 27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0.25% 올렸잖아요.
0: 네, 올렸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문가들 설문조사한 거 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뷰 나눈 분은 하우스 의견이 올릴 거다라고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올려놔야 나중에 내릴 때도 먼저 내릴 수 있지. 이건 늦게 올리면 안 된다라는 차원인데 그 근거에는 경기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돈을 잘 벌고 있어서 물론 양극화로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을 계속 지금 높여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올릴 수 있을 때 지금 올려보자라는 의견 반. 반은 한 번 올렸으니까 좀 지켜보고 그렇죠. 올리자. 네. 더군다나 우리가 올릴 때 환율이 너무 약해서 환율 때문에라도 금리가 네. 올려야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원화 강세 나오고 있잖아요.
2: 좀 안정됐죠. 네,
0: 3,3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금리 올리면 아까 양극화 밑에 서민들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서민들 더 힘들어지니까 일단 한번 보고 올립시다라고 하는 의견 반. 지금 좀 그렇습니다.
2: 보람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1: 그래서 저는 양쪽의 의견을 약간 종합을 해서 이른바 매파적 동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입니다.
2: 언젠가는 올릴 것이다.
1: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연속 두 번 인상은 조금 도 약간 조금 좀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왜 지금 환율 괜찮잖아요. 근데 지난번 올릴 때는 외환 시장에 시급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좀 괜찮고 그리고 한번 금리를 올렸을 때 그 시장에 미친 여파를 조금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또 한번 올린다? 이거는 조금 성급하면 감이 있어서 일단 동결을 하는데 다만 시장에 메시지를 줍니다. 인상 기조가 끝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 올리면 사실 10월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건데 네. 다만 이거 연속으로 올리는 건 약간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매파적 동결. 그래서 동결하면서 약간 그 발언을 할 때 앞으로 우리 올릴 거야. 금리 인상 기조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그 가계부채가 네. 뭐 역대 최고라면서 2천조 원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금리 올리면 대출받은 사람들은 또 힘들어할 거고 반대로 금리 안 올리면 또 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네네. 고민이 있을 텐데 한국은행의 지금 고민은 뭘까요?
0: 말씀해 주신 그 두 고민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금리를 조금 올려놓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버틸 수 있을 거야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가계부채가 시장에 뭐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뇌관이다라는 표현을 하면 결국에 부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2: 네.
0: 그럼 부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빌려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조금 어렵게 문턱을 높게 만든다. 그 얘기는 금리를 높여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부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올리는 게 맞고
2: 네.
0: 그러면 이거 올렸을 때 이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올릴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올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이제 이번 달을 쉬냐 아니면 이번 달에도 올리느냐 문제일 뿐 지금 사실 그 한국은행 금통위에서의 결정은 올해 두 번 내년 초에 한 번 해서 총 세 번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봤는데 한 번을 올렸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번에도 올릴 수도 있다.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 고란 기자님 금리 얘기할 때는 그 물가도 네네. 많이 보던데 소비자 물가랑 근원 물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1: 네.
2: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1: 근원 물가는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냥 소비자 물가는 그냥 소비자 물가예요. 그런데 그 유가, 농산물 이런 외부 충격이나 날씨에 따라 요동치는 품목이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통화 이게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가를 잡으려고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올려봐야 유가나 농산물은 외부 충격이나 날씨 때문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2: 네.
1: 금리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그 통화당국이 보는 거는 사실 근원 물가입니다.
2: 근원 물가를 봐요.
1: 이게 통화 정책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물가거든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조금 억제시킬 수가 있는 그 물가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냥 소비자 물가 2.8 그리고 근원 물가 2.6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보는 건 근원 물가 상승세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조적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스티키라고 하거든요. 끈적끈적하다는 거예요. 물가가 한번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오른 이제 서비스 요금, 외식비, 임대료 이거는 유가가 내려도 뭐 사실 다시 내려가거나 떨어지지 않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티키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느니 판단하는 건 지금 물가 수준을 봤을 때 뭐 그냥 소비자 물가 2.8% 이거보다 근원 물가 2.6 이게 더 심각해.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하느니 잡고 있는 게 2%거든요.
2: 네.
1: 이걸 훨씬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물가 측면에서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2: 이번 주에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다면서요. 이번 주 증시 좀 어떤 거 주요해서 봐라.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신다면.
0: 두 가지가 대외적으로는 관심인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은 항상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만큼 되느냐. 그다음에 도리어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서 다음 분기를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예측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차세대 제품에 대한 출시 일정이 변경되느냐 아니면 지연되느냐 이 이슈에 따라서도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잭슨홀 미팅이라 그래서 여름에 연준 의장이 그 잭슨홀이라는 곳에 가서 발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2: 네.
0: 그래서 거기서 케빈 어시가 어떤 발언을 해주느냐 최근에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방향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 시장이 또 거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케빈 어시는 시장하고 소통을 별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때하고 달리 잭슨홀에서 별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 네. 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후바스탱크의 더 리즌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떨어지다라는 동사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이 다 떨어졌다.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같이 말하는 경우에는 뒤를 대지 못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다라는 뜻이죠. 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떨어지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동사로 동나다가 있습니다. 동나다는 물건 따위가 다 떨어져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되다라는 뜻으로 재료가 동나서 더 이상 물건을 만들 수 없겠다. 그와는 서먹서먹한 사이라서 만난 지 10분 만에 이야깃거리가 동났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동나다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세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세나다는 물건 따위가 찾는 사람이 많아 잘 팔리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상품이 시세를 만나 빠른 속도로 팔려나간다는 뜻으로 말하는 날개도 친 듯 팔리다 같은 표현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내놓은 신상품은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참고로 우리말 속담에 세난장사 말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장사를 하되 잘 팔린다고 해서 마구 팔면 이익은 없고 도리어 손해만 생기기 쉽다는 말이라는 것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어제가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절기 처서였는데요. 더위의 기세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3도, 강릉과 대전 34도, 광주와 대구, 부산 35도, 양산 3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6도나 높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볕과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는 점차 불안정해져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에는 잠시 기온이 떨어져도 그친 뒤에는 높은 습도 때문에 더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7: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도 삭제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실종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조금 전 발견됐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지인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닌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로 석방됐던 60대 남성 절도 혐의 피의자가 두 달 만에 강도 상해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올해 1분기 20대 이하 일자리가 7만 6천 개 감소하며 1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내외 주요 이슈들 두루 살펴볼 텐데요. 오늘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죠.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살펴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비롯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혜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죠.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함께할 두 분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자, 기대됐던 만남, 김민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오전에 만났습니다. 이제 첫 대표가 되고 나서 만남이었는데 어땠습니까?
4: 일단 오늘 회동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예방하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일단 앞서서 이 정청래 전 대표와는 분명히 좀 비교가 되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네. 이 정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취임 직후에 이제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악수는 뭐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따로 예방하지 않았고요. 네. 당시 뭐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에도 두 사람의 뭐 별도 회동은 없었습니다. 반면 김민석 대표는 야당과의 대화 자리를 오늘 포함해서 좀 수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늘 이 상견례 분위기도 비교적

0: 얘기했는데요. 이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면 장 대표가 먼저 이 야당이라서 제가 드릴 선물이 없네요. 이렇게 좀 농담을 하니까 김 대표가 아유 나는 과일이라도 좀 들고 오고 싶었다. 이렇게 좀 웃으며 화답을 했고요. 그 뒤에 김 대표가 내가 사실 장동혁 대표님을 실제로 좋아한다.
1: 그런 말도 했어요?
0: 예예. 예, 실제 내가 참 장동혁 대표 좋아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장동혁 대표가 우리 시대 좀 필수적인 리더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좀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도 여기에 여야 대표실 거리가 사실 뭐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예, 필요할 때마다 좀 자주 만나자. 이렇게 김 대표 제안에 좀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또 이 정치 현안을 두고는 좀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1: 네.
0: 특히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법관 이 재청 문제를 두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두고 이 장 대표가 노무현 정신에 근거한 이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이 점을 좀 강조하니까 김 대표가 곧바로 이거는 좀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절차의 문제다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1: 네.
0: 무엇보다 또 이 관심을 모은 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뒤에 걸린 이 백드롭 문구가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1: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0: 이게 국민의힘이 준비한 백드롭인데요. 연임은 없다. 예, 재판 받겠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논란 그리고 연임 논란 겨냥한 메시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요.
1: 그러네요.
0: 예, 아무래도 양당의 좀 정치적 간극을 드러낸 좀 상징적인 사진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1: 네. 김수민 평론가는 두 대표의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네.
2: 오늘 첫 만남이긴 하지만 김민석 대표의 여러 언행이 정청래 전 대표 시절하고는 크게 차별화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의 대야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지나치게 강경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주요 타겟으로 잡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국민의힘하고 싸우기보다는 대법원이라든지 뭐 사법 어떤 검찰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만으로 충분히 좀 강경 투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1: 국민의힘 패싱입니까?
2: 국민의힘 패싱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 탓을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원내에서 지금 과반 의석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발목 잡아가지고 우리가 개혁 못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기에는 좀 의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 타겟을 뭔가 이미지가 뭐 국민들이 여기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국회 의석은 없으나 힘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뭐 사법 권력, 검찰 권력 이런 쪽으로 민주당이 그동안에도 좀 포커싱을 그렇게 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쪽으로 일단 주요 타겟을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오늘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 네.
2: 이건 어쩌면 장동혁 대표가 내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경파인데 내가 조금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외교 관계에서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까지 갔듯이 근데 양쪽이 다 각 그 체제에서는 강경파로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의 이 분위기대로 계속 가겠는가. 그건 아닐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는 거고 이 김민석 장동혁 대표도 어차피 내일부터 계속 싸울 건데 오늘 웃으면서 만나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실제로 만나는 회동도 몇 차례 했었는데
1: 네.
2: 결국에는 올림픽공원 집회에서 제명아 뭐 이런 구호까지도 나왔잖아요. 이걸 봤을 때는 오늘의 만남은 또 사실은 뭐 냉정하게 말하면 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적인 리더 아닌가 생각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0: 이거는 제가 평론가님한테 해석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딩이 그냥 이대로 나왔습니다.
1: 예.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적인 리더가 아닌가 생각한다.
2: 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장동혁 대표 같은 정치인도 있는 것이다. 또 그 보수 강경파를 대변하는 정치인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좀 나쁘지 않은 의미로 볼 수 있겠고.
1: 에둘러 표현한
2: 것이다. 근데 혹시 이런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게 장동혁 대표 덕을 민주당이 보고 있다. 혹시 이런 뜻을 같이 담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뭐 김민석 대표한테 그렇다고 그렇냐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답을 하겠지만 네. 혹시 그런 뜻도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 당선 수락연설 때도 그랬고 뭔가 좀 미묘한 의미들을 담은 단어들을 썼었거든요. 네, 뭐 겸손의 겸손의 겸손, 네. 공부 공부 공부. 이거는 줄임말로 하면 겸공입니다. 네, 겸손은 힘들다. 아, 뉴스공장.
1: 그러네요.
2: 네, 그리고 ABC 플랜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집권 플랜은. 근데 유시민 작가 ABC론을 얘기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노련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혹시 들어가 있는 건 아닐까? 이건 뭐 짐작입니다만.
1: 박성희 기자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음에 저 김민석 대표한테 무슨 뜻인지.
0: 근데 이 정치권에서 보면 실제로 김민석 대표가 오늘 말했지만 사석에서 장동혁 대표 괜찮은 사람이라고.
1: 아 그래요?
0: 본인이 말한 건 아니지만 예, 측근들이 많이 말을 해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에 뭐 정치적인 의도가 없을 수도 있다. 이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는 보는 게 두 사람 다 최근에 이 당원 민주주의 계속 똑같이 강조하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맞지. 이제 당원에 대한 이 중요성이 중요해진 건 뭐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는 바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 결정을 미뤘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당협위원장이 당원 직선제 이 취지부터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임기는 한 2년 정도인데 이게 이 짝수년 한 8월에 보통 교체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는 각 지역의 이 운영위원회가 이 당협위원장을 좀 정하고 그 다음에 좀 중앙당이 도장을 찍는 방식 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요. 네. 장동혁 대표는 이거를 앞으로는 이 지역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이 당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좀 뽑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일단 이달 말에 전국 이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어차피 끝나는 만큼 이 전국 254개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일단 모두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책임당원 투표를 거쳐서 좀 다시 뽑아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장 대표는 이렇게 해야 이 당원 중심 정당, 쉽게 말해서 이 당원들의 좀 뜻에 맞춰서 싸우는 야당으로 우리가 좀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그래서 오늘 중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이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가 바로 뭐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1: 네.
0: 실제로 만약에 오늘 표결을 했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이 의결권을 가진 이 최고위원이 모두 한 9명인데
1: 예.
0: 이 중에서 이 정점식 원내대표랑 이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이 두 명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요. 반면에 김민수, 김재원, 양양자 그리고 이 조강환 최고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뭐 안건을 추진한 이 장동혁 대표까지 조하면 뭐 최소 5명, 그러니까 과반이 확보되는 셈인데요.
1: 그렇군요.
0: 예. 그런데 장 대표가 오늘 아예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면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당장 지난주에 이 국민의힘 의총이 열렸는데 여기서 의원 한 40명 안팎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지도부가 좀 소위 말하는 숫자로 밀어붙여서 이걸 통과시키면 지도부와 의원들의 좀 갈등이 커지는 이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서 그런 부담으로 장 대표가 오늘 좀 표결을 미룬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오늘 만약에 표결을 하면 이 장 대표의 이 진정성이 좀 왜곡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좀 이른 것으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가 뭐 이 직선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네. 추후 뭐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거친 후에 이르면 당장 오늘 27일 목요일에 이 최고위에서 다시 이번 논의가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2: 일단 의원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냥 강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1: 네.
2: 근데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과반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강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원 중심 정당이냐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나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의원 중심 정당이냐 이걸로 또 노선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협위원장 임기가 뭐 8월 말까지인데 임기가 다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나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당협위원장을 이어가도록 하는 네. 것이 보통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재선출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 역사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왜 장동혁 대표가 이 안을 추진하는 것인가.
1: 그러니까요.
2: 네, 일단은 평소에 당원 중심 정당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거기에는 당원들 다수는 내 편이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대다수 당협위원장이 유임될 거다. 뭐하러 그런 재선출을 하느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수도권의 원외에 있는 친한계 위원장 몇 명이 교체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뭐 그런 교체를 떠나서 일단 한번 당원들의 맛을 보여주는 거라. 네, 이번 기회에 한번 당원들의 파워를 느껴봐라. 이런 취지도 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원들이 또 참.

0: 참여하고 동원되는 이 과정들을 또 거치는 것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게 대표 재신임과는 달리 본인한테는 안전한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또 좀 유인 요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뜻을 철회를 한다면 의원들한테 내가 이번에 양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표를 재신임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소재로 쓸 수도 있다. 네, 이거는 뭐 이런 제가 짚어드린 바들을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라고 뭐 하진 않았으나 네. 어떤 여러 이제 구조적인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런 효과들을 장동혁 대표가 노려볼 수 있다, 뭐 그런 취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1: 그러면은 당협위원장 교체는 뭐 확실한 거고, 이 기간만 좀 늦춰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2: 기간만 늦춰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정치권에서는 기간보다는 지금 예의주시하는 게 친한계가 이번 이 당협위원장 대응에서 좀 단결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기간보다는 지금 왜 친한계가 이거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우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언론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오기 전에 이 친한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장 대표가 이번에 좋은 공격 포인트를 집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어차피 최근에 이제 당 내부에서 당협에 대한 불만이 실제 좀 고조되고 있었고 어차피 총선 앞두고 한번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친한계 내부에 있었는데 장 대표가 이거를 좀 잘 공략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새로운 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했죠.
2: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인데요. 에너지 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40.2%로 전주보다 2.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 더 떨어졌네요.
2: 예. 이게 보면 6주 연속 하락한 거고요. 그리고 이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취임 후의 최저치입니다. 반대로 이 부정평가는 56.9%로 2.8%포인트 올랐고요. 긍정과 부정의 격차도 16.7%포인트까지 꽤 벌어졌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결과가 이 민주당 텃밭이죠. 이 호남과 일부 연령체 이탈세가 좀 강하게 감지가 된다는 건데요. 예. 광주, 전남, 전북에서 이 대통령 긍정평가가 한 주 만에 8.8%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 70대 이상이 노령층에서 8.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 50대는 4.7%포인트, 그리고 30대도 4.4%포인트 내려갔는데요. 왜 내려갔느냐. 이 리얼미터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에 더해서 이 사법부를 둘러싼 이 정치 갈등도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더해서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여당 민주당 지지율도 좀 함께 떨어졌는데요. 네. 지난 20일에서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1.9%로 한 주 만에 6.0%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이 국민의힘은 37.6%로 4.5%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호남에서 무려 21.2%포인트 이 급락을 했는데요.
1: 이유가 뭘까요?
2: 리얼미터는 이 전당대회 효과가 일단 사라졌고, 그다음에 이 새 지도부 인선을 둘러싸고 좀 당내 갈등이 노출된 게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1: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좀 떨어졌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상승세 아니었었나요?
0: 네. 네,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 물론 이게 ARS 조사 결과하고 전화면접 조사 결과가 최근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부 기관 조사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해석의 논란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핵심 지지층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빠졌다. 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을 소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에 딱히 지지하지 않았다가 잘하는 것 같아서 지지했던 쪽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외연 확장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해석이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런 국면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 여기에서도 정부나 여권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뭘로 반등할 거냐, 이게 고민의 핵심일 텐데,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민생경제 얘기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민생경제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만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특히 정부가 뭐 처음에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가능하다고 해도 네. 예, 지금 1년이 넘었고 이런 이제 중반기로 접어드는 상태에서는

0: 이렇게 뭐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럴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때요?
1: 일단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지지율 하락세 우리가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전강판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건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기를 국정 운영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지금 참모들이 모두 모여서 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지지율 돌려놓는 방법은 민생밖에 없다. 이 평론가님이 사실 민생에서 성과 내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짚었잖아요. 청와대 관계자들도 그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올리려면 결국에 민생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 메시지 요약하면 일단 반성하고 그리고 성과로 반전시키겠다. 네. 예,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좀 다른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최민희 최고위원의 진단인데요. 대통령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고 김민석 대표도 내가 옆에서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그래도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봤더니 전당대회 이후에 이 언론의 일방적인 이 민주당 비난과 이간 보도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언론 탓이다?
1: 예, 언론 탓이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비틀어서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에 좀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선을 위해서도 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이걸 뭐 여당 전체에 좀 공통된 인식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이 김민석 대표도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최근의 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이 당정 간의 불협함 이 문제를 꼽은 바 있고요.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도 우리 당의 이 전방위적인 연대와 이 통합과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최민희 의원과는 좀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제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 봐도 이 최민희 최고위원의 이 언론 탓이다 이 진단에 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조하는 의원들은 찾기 좀 어려웠는데요. 오늘 제가 한 수도권 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재밌는 비유를 하나 내놨습니다. 최근 이 흥행하고 있는 영화죠. 이 오디세이에 말하면서 오디세우스도 이 풍랑이 거세다고 만약에 이 바다 탓만 했다면 이타카 그러니까 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예, 뭐 골을 넣어야지 심파 탓하고 뭐 잔디 탓만 하면 우리가 과연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0: 네. 어떻게 보십니까?
2: 네, 이 정치권의 주류 정치인이나 또 강성 지지층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한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뜻이고 언론이 우리한테 불리하다. 근데 이 얘기를 이 당 저 당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도대체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툭하면 언론 탓을 하는 풍조가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야 될 게 그 언론도 결국에 여론을 반영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오늘날로 올수록 더 그런 것이고, 과거에야 레거시 미디어 몇 군데가 여론 전체를 끌고 가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툭하면은 이제 그 기자들도 악플 받는 것이고 오히려 언론이 존중을 못 받을 때도 많이 있는데 이게 잘될 때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좋을 때는 요즘에 언론 환경이 달라졌고 네티즌들이 위대하고 뉴미디어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지율이 나빠지면 언론에서 우리를 다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판단이 바뀌고 남탓을 한다 이런 인상만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사실 투표할 때는 많은 국민들이 뭐 거대 양당 중에서 한쪽을 지지를 하고 40-50%의 득표를 거대 양당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들조차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기류가 언론으로도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보수 언론에서도 국민의힘 비판 보도가 많이 나오고 소위 진보 언론에서도 민주당 비판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중론을 따라가는 언론의 습성에 있는 것이지 이게 뭐 한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거나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이런 이제 언론 생태계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Ladies and gentlemen.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0: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조윤주, 이용주 두 분 외신 캐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0: 이용주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5: 왜요?
0: 어려진 것 같은데.
5: 아,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6: 와,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잘 어울립니다. 가을

0: 녹화니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을 이용주 캐스터님.
2: 저 심리 분석가. 네,
1: 트럼프 대통령하고
2: 심리 분석가.
1: 김정은 위원장하고
0: 네.
1: 올해 가기 전에 만나는 겁니까?
0: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난 19일 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 만날 것을 예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I will be meeting 김정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오늘 헤어스타일과 그 목소리는 안 어울리는데.
0: 그래서 본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 다음 아시아 순방 말하자면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 때 겸사겸사해서 이제 김정은을 만날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있냐면 예전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뭐 싱가포르도 가고 하노이도 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심지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1: 평양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0: 네. 오. 그래서 와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벤트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국 내부 분위기는 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는 외교 정책에서 처참하게 삼진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힘껏 스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트럼프는 자신의 전쟁을 정당화해 줄 수 있었던 핵 합의 이란 얘기하는 겁니다. 핵 합의를 축하하는 대신에 미국의 우방 몇몇을 벌주는 방식으로 좌절감을 표출했고 김정은과의 관계를 되살렸다.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를 자꾸 패싱하고 막 우리나라를 자꾸 때리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안 해준다 그러고 그걸 이제 CNN이 이제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기 트럼프 1기에서 는 상당히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기록을 세웠다면 이번 2기에서는 매우 신뢰할 수 없다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미 연합훈련 을지 포커스 훈련도 대폭 훈련 기간을 줄였잖아요. 이게 예.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포석인가요?
0: 맞습니다. 이 그거를 줄였던 이유가 김정은이랑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미연합훈련을 멈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애당초.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미연합훈련이 뭐 단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게 뭐냐면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뭐 이란 전쟁도 지금 그 끝이 안 보이고 하니까 트럼프가 그 전에 김정은을 이제 만나서 세계적인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1: 네.
0: 그래서 어그로를 확 끌어가지고 이 지지율을 한 번에 이 펌핑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것이 주한미군 너무 많다. 뭐 숫자도 맨날 틀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3만 9천명 그랬다 4만 5천명 그랬다가 맨날 숫자 틀리긴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미국 현지 언론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거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미국 그 관련 기관 부처와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1: 그러게요.
2: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아 조율하겠다 줄이겠다고 해서 결국 27일까지 할 거를 21일로 끝내버렸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내가 대폭 줄여줬어. 괜찮지? 이렇게 좀 약간 선물을 일단 던져주고 분위기를 띄워보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방은 대한민국인데
2: 맞아요.
1: 지금 대한민국이 패싱하고 직거래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0: 네.
1: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겠다고 했어요.
0: 예.
1: 근데 북한도 여기에 저 그 답을 한 겁니까?
0: 이게요. 지금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 그 북한이 자기의 이야기에 대화 요청에 응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김정은 이 위원장 동생이죠. 김여정 네. 북한노동당 총무부장이 아 이건 전혀 모르는 일이다. 무슨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말투가 그러진 않았어요.
0: 그렇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랑 네. 이 북한이 나온 입장이랑 아예 다른 거예요.
2: 금시초문.
0: 예. 네.
2: 이렇게 된 거군요.
1: 쪽에서는.
0: 예,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누가 이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진실 네. 공방이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북미 양국 지도자들 소통이 있었다는 소식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는 했지만 두 지도자 간의 관계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

0: 하고 좀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지만 한번 열어놨다. 이 뭐랄까 이 대화의 창구를 일단은 좀 열어놨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두 정상의 관계가 괜찮다,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북한도 약간 여지를 둔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이제 그 사실은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2: 맞아요.
0: 충분히 이따 뒤에서 조금 얘기 나누겠지만 트럼프가 사실은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계 국제 사회로부터 자신들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자꾸 그걸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쵸? 이게 너무 달콤한 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아니 그러면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0: 예예.
1: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갑자기 북한에서 핵 미사일을 58개? 57개인가요? 57개를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그냥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0: 아니, 이것도 좀 황당하죠. 아니, 자기가 갑자기 57개라고 이게 숫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기밀 중에 기밀이었다라고 그러게. 합니다.
1: 우리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얘기.
0: 그러니까요. 숫자는 저희가 처음 됐잖아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갖고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숫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의 핵 과학자 협회에서 이걸 분석을 내놨는데 그 분석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기밀인데 그냥 자기 기자회견에서 기분 좋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핵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 핵 지휘국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실 눈 감고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요. 예전에 그 나토 사무총장이랑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 핵무기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밑에 있는 뭐 피트 헤게세스 국방부 장관도 계속 뭐 북한 핵 보유국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계속 핵무장한 북한 뭐 이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이 뭐랄까 북한이 원하는 걸 자꾸 해주고 싶어 합니다.
2: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국 그 중부사령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알고 있다. 그렇지만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정권 출범 초기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규탄한다. 뭐 위반이다. 안보리 위반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네. 위협되지 않는다. 동맹국에도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뉘앙스를 바꿨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북미회담 성사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 지금 상황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미국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0: 미국 내부에서는요, 이 여야 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큰 우려를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Are you kidding me? 지금 장난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뭐냐면
1: 그러고 보니까 자꾕 머리가 트럼프 대통령 머리처럼 보이네.
2: 옆가르마 9대1 이렇게
0: 9대1로 갈까요? 네. 아무튼간에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나 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우리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따지자면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뭐랄까 그 리스크를 자꾸 우리의 평화, 이 한반도의 평화와 교환을 하는 식으로 트럼프가 뭐 비즈니스맨인 건 알겠지만은 자꾸 이걸 교환하는 식으로 이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심지어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국과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군 병력을 수천 명 지금 거기 파병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시민들에 대한 푸틴의 조직적 납치 살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랑 똑같다라고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정치 연구소에서 브루스 킹 정치 연구소에서는 미북 회담이 성사돼도 북한의 핵무기 증강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좀 분석을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북한이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이게 맞나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친 트럼프적인 보수 성향 매체에서도 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폭스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정은과 핵 포커 게임하는 트럼프 그러나 카드는 도대체 누가 쥐고 있나라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늘리고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면서 미국의 대북 협상력 지렛대가 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1: 네.
2: 뿐만 아니라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 역시

0: 예, 폭스뉴스 인터뷰하면서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북한이 57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결국 숫자를 이렇게 50개, 60개, 70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와 어떤 여러 가지 운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군사적 해결책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렛대가 약해졌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만난 게 2018년, 8년 전이었었는데 네. 지금의 북미 양상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2: 아유 달라졌죠.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0: 그렇죠.
1: 지금 약간 급한 거는 트럼프
2: 그렇죠.
1: 대통령.
2: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완전 꽉 막혀 있어가지고 유일한 그 숨구멍이 트럼프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차를 16시간 타가지고 막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만났는데 결국엔 뭐 결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북한이 뭐 이따가 조윤주 캐스터님께서 말씀드리겠지 말씀하시겠지만은 지금 북한이 살만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네. 그리고 이란과 미사일 협력도 강화하면서 이 동맹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금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1: 네.
2: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되겠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0: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한국 패싱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기 행정부 때는 그래도 판문점에서 한번 만나고 그러니까요. 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직접 만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그 NSC에서 사무총장 지냈었던 프레드 프레이츠가 이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만약에 북미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바로 북한과 미국 직접 만나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한국의 역할이 있어야지 지뢰대도 좀 더 역할이 있을 것이고 협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 먼저 만약에 간다면은 가기 전에 반드시 한미 정상회담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미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그게 바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옳은 말씀하셨네. 누구라고요? 네.
0: 프레드 프라이츠라는 네. 그 NSC에서 비서실장했던 사람이고요. 네. 이 사람 상사가 존 볼턴이었습니다. 국가안보 보좌관.
1: 그래서 굉장히 매파.
0: 네. 역사에는. 그래서 존 볼턴 보좌관도 얘기를 했던 것이 일기 행정부를 벌써 잊어버렸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노이에서 싱가포르에서 뭐 이렇게 하노이 결국 못 만나셨습니다만 어쨌든 세 번의 그 만남이 진행이 됐긴 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이렇게 회담이 다 끝나버렸는데 그때를 잊고 또다시 미국이 뭔가 굉장히 잘해주고 포기하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굳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이 시기에 만나는 것이 과연 미국의 이익에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냐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 트럼프는 트럼프 입장에서만 철저히 생각하겠죠.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이 말하는 것이 뭐 국익 동맹과의 관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트럼프는 그러게요. 자기 개인의 영광 스포트라이트 이것만 집중해서 일을 끌고 나가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1: 앞서 얼핏 이용주 캐스터가 얘기했지만 지금 북한 경제가 좋습니까? 좋은 상황입니까?
0: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그 최근에 21일 기사인데 평양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층 아파트 상점들이 즐비하고요. 그리고 명품과 고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매장까지 등장하면서 소비가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1: 네.
0: 김정은이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북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고 특히 최근에 평양 풍경이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형형색색의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요. 특히 북한 엘리트층의 소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팔린다는 건데요. 특히 평양의 대성백화점 안에 오메가식의 샤넬 화장품 이런 명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중국 경유에서 병행 수입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북한에서 물건을 판다는 거죠.
1: 특히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네, 거네요.
0: 예전에는 이게 워낙 고가니까 진짜 초부자들 특권층만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명품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뭐 이케아 매장도 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거나 QR코드로 물건값을 결제하는 스마트폰 파는 매장도 꽤 많다고 합니다.
2: 아니, 그 평양에 교통정체가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양은 그 한적한 거리에 가끔
0: 건물만 있고
2: 가끔 차 한 대씩 다니잖아요. 요즘 그게 아니래요. 교통 정체가 있다고 합니다. 예.
1: 최근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

0: 의 존재감도 계속 커지고 있던데.
1: 네,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또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서 김주혜가 이렇게 애기같이 통통한 귀여운 얼굴로 뭐 패딩을 입고 나왔다, 뭐 가죽 자켓을 입고 등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핑크색 투피스를 입고 약간 숙녀가 된 듯한 모습을 등장했는데 살을 또 굉장히 많이 뺐어요.
0: 그래요.
1: 홀쭉해졌어요. 그래서 미모가 굉장히 뛰어나졌는데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뭐 등장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후계자로 거의 낙점이 된 것 같다는 분석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위치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여기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자리인데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반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김주혜 모습이 등장이 되는 건데 외형과 함께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성숙한 지도자 김주혜 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꾸 등장을 시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외모 관리를 한 것도 그 김일성 뭐 김정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다들 약간 고도비만의 체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 이제 김정은도 약간 그런 집안 내력에 따라 살을 찌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런 약간 둔탁하고 둔한 이미지보다는 날렵하고 세련되고 젊고 활기차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주혜도 살을 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그 많지 않습니까? 살 빼는 여러 가지 M으로도 있고 뭐 그래서 혹시 그거를 주혜가 맞은 게 아닐까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최근에 뭐 뉴스에 등장하는 모습은 어머니보다도 더 김주혜가
1: 그렇죠.
0: 김정은 위원장 옆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리설주 여사가 워낙 좀 미모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제 엄마 유전자가 발현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네티즌들이 농담삼아 하고 있습니다. 네.
0: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윤주, 이용주 두 분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0: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줄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0: 제주에서 발생한 그 실종 사건 두 건이 요즘 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오늘 오전에 그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해요.
5: 네.
0: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짚어볼까요?
5: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하게 발견되기를 바랬는데 또 아침에 그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오늘 오전 10시 46분쯤이죠. 이때 이제 장미란 씨가 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장미란 씨의 어떤 소재 같은 건 확인이 된 거죠. 안타깝지만 사망을 한 상태였고요. 이 사건은요. 지난 5월 12일 밤에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장미란 씨가 휴대 전화만 챙긴 채로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선 뒤에 연락이 끊기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0: 네.
5: 한 5월 15일쯤에 저녁에 이제 함께 살던 남자친구가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경찰이 출동해서 장미란 씨 어떤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 한림항 인근 숙박업소를 탐문을 했는데요. 신고하고 한 2시간 30분 만인 9시 16분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이제 찾던 수색하던 경찰들도 이제 사건이 종결되니까 수색도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색이 중단된 이유가요. 이 담당했던 실종팀의 경찰이 장 씨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실종신과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알렸기 때문인데요.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결국에 이 말이 이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0: 또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5: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장미란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7월에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0: 네.
5: 다시 신고를 하려 했지만 이때도 장미랑 씨 본인이 연락을 원하지 않고 또 소재가 어디 있는지 노출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경찰이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0: 네.
5: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미란 씨의 친척이 제주가 아닌 서울에서 다시 실종신고를 하고 나서야 이 사건이 재조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시간이 굉장히 좀 흐릅니다. 3주 동안 경찰이 뭐 생활 반응 한마디로 뭐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신 기록 이런 것 같은 것을 확인을 하는데 네. 이 3주 동안 사실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경찰은 아 이게 좀 사건이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서 통합

0: 수사에 들어갔고요. 이미 이때는 최초 신고로부터 이제 83일이나 지난 8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 방범 CCTV나 이런 것들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 삭제가 되거든요.
1: 네.
0: 이때 이미 이제 뭐 100여 대가 넘는 주변의 CCTV는 모두 이제 삭제된 상태였고 이 당시에 뭐 이 장 씨의 카드 사용, 뭐 휴대전화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오늘 이렇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1: 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건 같은 경찰관이 맡았던 또 다른 실종 사건이 드러났단 말이죠.
0: 네.
1: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이 또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0: 네. 이 사건이 장미란 씨 사건이 언론에 좀 크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또 어떤 60대 남성의 가족이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들이 겪은 신고 과정과 되게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60대 남성 아버지가 실종이 되어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1: 네.
0: 이제 담당하던 경찰이 연락이 되었고 본인이 연락 바라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족이 그걸 믿고 일단 아버지가 어디 있겠거니 하고 사건을 더 이상 이제 경찰을 찾아달라거나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 이 사건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도 이제 장미란 씨 사건 실종을 담당했던 경찰과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을 찾았는데요. 지난 22일에 이 남성도 안타깝게도 실종 51일 만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아이고.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은 어제 이제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신고하자 하루 만에 찾았는데 그때는 왜 찾지 못했냐라고 하면서 경찰의 책임을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러면은 뭐 이런 류의 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0: 사실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이건 굉장히 우연 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두 사건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처리하고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덮어버려서 실종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또는 실종 사건으로 받았지만 그 파일에서 해제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담당했던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 사건 1년치를 전부 다시 보고 있다고 하는.
1: 네.
0: 근데 문제는 이게 확인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또 실종사건 특성상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또 통신기록 보존기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미 사건의 그 실체 파악이 어려운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으로 있을 텐데 현재 이 사건이 불거진 뒤로 성인 실종자 가운데 아직 제주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이제 뭐 장미란 씨를 포함해서 15명이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처음 됐었습니다.
1: 네. 누가 봐도 이 그 해당 경찰관의 대응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일단 체포됐죠? 긴급체포됐죠?
0: 네. 긴급체포되고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세 가지인데요. 가장 먼저는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직무유기라는 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 직무를 유기한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이게 단순히 일을 좀 태만하게 했다. 게을리했다.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1: 네.
0: 내가 해야 할 직무를 의식적으로 완전히 내버린 경우에 그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실상 이거는 신고 매뉴얼 실종 신고 매뉴얼에도 이 경찰이 전혀 따르지 않았거든요.
1: 아.
0: 실종 사건 접수 신고를 해제하려면 반드시 실종 신고된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대면해서 확인한 후에 이제 실종 신고 해제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경찰은 장미란 씨와 통화했다라고 하지만 통화만 했다라는 게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통화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규칙을 위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직무유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전자기록 위작과 그 행사죄인데요. 뭐 종이 문서에 거짓을 기재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건 이제 전자 파일 같은 거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공전자기록 위작과 행사죄가 문제가 됩니다.
1: 네. 그 후에 있었던 60대 남성 실종 사건 이분은 이제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 이게 제대로 수색했다면 또 이분도 구조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0: 네. 이 60대 남성은 물론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발견된 장미란 씨까지 제대로 수색했다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이렇게 허위로 해제하지 않았다면

0: 이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텐데요.
1: 그러게요.
0: 이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경찰과는 사실상 그 책임의 어떤 수위가 굉장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1: 이분들
0: 듭니다.
1: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경찰관한테?
0: 사망에 대한 예를 들어 스스로 생명을 끊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진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예를 들어 형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형량이 책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경찰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높게 그 수위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망에 대한 책임도 이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망한 실종자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왜 숨졌는지를 이제 밝히는 게 가장 우선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1: 네. 0298님 그 사이에 골든타임이 사라진 거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3022님 국민에게 필요한 건 뒤늦은 약속이 아니에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걸 한 경찰관의 그냥 잘못된 행동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경찰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0: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실종 신고를 이제 해제를 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동기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인 경찰의 어떤 비위 수준을 넘어서 뭐 범죄 연루라든지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실종 신고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신고받은 담당자 한 명에게 있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놀랍잖아요. 사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시스템이라고는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제 실종 파일 삭제까지 가능했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지금 관리자조차 이거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번 참에 좀 확실하게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는 이중 확인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죠.
0: 네. 근데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 제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1: 저는 이건 일반 회사에서도
0: 저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1: 결제 받을 때 그
0: 네, 너무나 당연한 건데
1: 책임이 있는데 네.
0: 이게 승인 절차라는 게 결국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뭐 중간 관리자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보다는 이제 상급자가 이게 맞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하잖아요.
1: 그러게요.
0: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그냥 담당자가 만약에 허위 보고를 했다라면 그 허위 보고를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라면 이중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들 지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믿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실종 신고를 해제하거나 뭐 파일에서 삭제를 할 때 왜 그게 가능한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사건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확인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중 확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끝내도 되는지를 권한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1: 이제 오늘 10월이면 또 새로운 이제 사법 체계가 시행이 되는데 이걸 앞두고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 내부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 어떻게 보세요?
0: 이게 일단은 성인의 가출과 성인의 실종 신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경찰 내부에서 단순한 가출이다. 중요하게 좀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실제로 내부에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법률 같은 경우도 그 실종 아동법이라는 게 있긴 한데 여기 법의 적용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뭐 장애이거나 치매 환자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경찰이 막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률도 지금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1: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0: 예, 단순한 가출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사실 가출인으로 파악이 되긴 하지만 그중에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스스로 나간 사람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거가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성인 실종에 있어서도 좀 법률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경찰은 이제 전국 실종 사건 전수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어떤 것 같을까요?
0: 일단 이렇게 장미란 씨 사건이 지금 2시간 30분 만에 실종 신고가 종결이 된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종결이 된 사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왜 끝났는지 연락이 닿았다고 종결됐는데 정작 관련

0: 만한 기록이 없다거나 뭐 연락의 근거가 없다거나 하는 그런 종결 근거를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위주로 사건을 좀 중점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실제 실종된 사람을 찾았는지 아니면 찾지 못했는지 이런 것까지 따지면서 이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이게 제주경찰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까지 확대해서 전수조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유, 이 유가족분들은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찾을 수 도 있었을 텐데
0: 네.
1: 이게 부실한 대응으로 결국 이제 고인으로 만나게 된 건데 이런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이건 충분히 국가배상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수사로 밝혀진다라면 이거는 거의 과실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고의라고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고의로 과실로 법을 어겨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에도 충분히 해당할 사안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1: 네. 아무튼 이 실종이라는 거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담당자 한 명의 거짓말에 뭐 수색이 멈추는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어떤 점들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0: 저는 경찰 내부의 이제 매뉴얼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뭐 대면 확인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한 명의 경찰관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거를 손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형사소송법 개정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로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단이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암장한다, 묻어버릴 경우에 외부에서 걸러낼 장치가 굉장히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정권 송치 이런 거 하겠다라고도 대안을 마련했지만 실종 사건은 또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 설계를 둘러싼 그 논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사건에도 보다시피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1: 그러니까요.
0: 좀 제도가 다시 한번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김명애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자, 성시경의 희재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가 지나서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난밤 서울에는 다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서울 동남과 동북권 등 일부 경기 남부와 전국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더 격상됐는데요. 일부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남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몹시 무덥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 경기 북동부와 충청, 남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3도, 하남과 강릉, 광주와 대구 35도, 대전 34도, 포항과 양산은 36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5도.

입니다. 조아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장 씨가 머물렀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담당 경찰관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50여 명을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홍장원, 조성현 등 주요 참고인 기소를 두고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폭염이 다시 찾아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은 중국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기록도 삭제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제주에서 실종됐던 37살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집중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여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제주에서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4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지난 5월 마지막 모습이 확인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됐지만 실종 당시 장 씨의 옷차림과 같았고 착용했던 것과 비슷한 팔찌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감식해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자료까지 삭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부모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신청됐습니다. 기존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공전자 기록 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추가됐습니다. 부경장은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하고 전산망에서 기록까지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늘 중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겼을 공공 CCTV 118대 영상은 저장기간이 만료돼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단서가 사라진 것이어서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실종팀 수사관인 부경장이 거짓으로 사건을 덮었던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자도 신고 51일 만인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오늘 오전 애월읍의 한 계곡에서도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부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1: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로 규명했지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일부 사건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종합특검팀이 오늘 180일간의 수사를 마칩니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모두 58명. 7명은 구속 기소됐고 법인을 포함한 5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표적인 수사 성과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입니다. 특검은 국가 예산을 불법

0: 전용하고 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했고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반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은 원희룡 전 국토교토부 장관을 두 차례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들을 붙잡아 가둘 장소를 실제로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이른바 수집소 의혹도 미제로 남았습니다. 특검은 연평도 군시설 등 수첩에 적힌 장소들을 현장 검증하고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했지만 계획의 실체를 최종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선 논란도 있었습니다. 앞선 내란 특검에서 주요 참고인이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을 오히려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특히 조 대령에 대해선 내란 특검팀이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종합특검팀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2: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취임 이후 갖는 첫 상견례 성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발언을 시작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필수적인 리더, 당원들의 안정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탄핵은 견해를 달리했지만 계엄 해제 과정에서 뜻을 함께했다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을 같이 넘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완전히 먼 거리에 있는 건 아니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나라에 대한 애정 등 공통점이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넘어 대화를 수시화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1: 네, 이에 대해서 장 대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선 수시로 대화하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김 대표의 국무총리로서의 경험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역시 덕담을 건넸는데요. 다만 야당과 힘을 합쳐 행정부 견제 기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대표는 여야 갈등이 첨예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고 절차보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법치주의라고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선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일관성 있는 기조 속에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어제 고위 당정협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안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걸 두고는 환영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양당 대표가 만나기는 했지만 여야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이 뜨거웠죠?
2: 네, 민주당은 주거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고 공감대를 이룬 데 이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세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당정 간 실무 협의도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도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며 이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부동산 당정 협의가 생색내기용 쇼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 당정 간 이견도 노출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에 세금 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상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 강화됐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은

0: 중국 쪽으로 향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주춤하던 폭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선 지난밤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관측된 데 이어 낮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5도, 경주와 양산은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폭염특보도 강화돼 충청과 남부지방에 이어 오늘 오전 11시부터는 서울 동부와 경기 남부, 강원 영동 등지에도 폭염경보가 확대 발효됐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처서절기를 지났지만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우리나라 상공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서태평양에선 4개의 태풍이 동시에 북상 중입니다. 이 가운데 당초 한반도 주변을 향할 걸로 우려됐던 18호 태풍 사우델은 결국 중국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태풍은 매우 강한 강도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계속 서진해 이번 주 후반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피해가지만 해상에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또 태풍이 북상하는 동안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돼 폭염이나 폭우 등 날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0: 경남 남해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류 폐사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기준 양식 어류 13만 5천여 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누적 피해가 108만 3천여 마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 사천만과 강진만, 진해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나머지 경남 남해안 전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 평택의 HL 만도 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유가족과 대책위가 그룹 최고 경영진을 고소 고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심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지난달 경기 평택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HL 만도 공장에서 숨진 28살 김승모 씨. 김 씨 유가족과 대책위가 오늘 HL그룹 정몽원 회장과 HL만도 조성현 대표이사를 고소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여러 사업장을 돌며 기계를 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 지난달 22일 고장난 부품 가공 기계 내부를 점검하다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누군가 외부에 있는 작동 버튼을 실수로 누르면서 기계가 갑자기 움직인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가 없었고 전원 차단 잠금 장치나 작업 중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지배자인 정몽원 회장을 입건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HL만도에서 동일한 종류의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며 평택공장뿐 아니라 HL만도 전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심세아입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 선거는 우크라이나 분열의 쓰나미라면서 관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을 강도 높게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를 향해 보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전쟁 상황에서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시 선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된다고 주장하며 나라를 파괴하고 싶다면 전시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이유로 임기를 넘겨 집권 중인 자신을 향해 지난달 돌연 해임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전시선거 실시를 요구하자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키이우를 방문한 유럽 정상들과 군사협력 방안 논의에 주력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을 겨냥해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물류센터가 집중 공격당한 점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보복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키이우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

0: 항공망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거론했는데 미국의 동맹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걸로 풀이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미국 백악관 주변에서 시속 300km 넘는 속도로 달리는 고속 자동차 경주 대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였는데요. 이번 행사를 적극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자동차 경주대회가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건국 250주년을 상징하는 250마일, 약 402km를 주행했습니다. 평소 일반 차량이 다니는 내셔널몰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를 위해 도심 곳곳에 대규모 안전 펜스가 설치됐고 주요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인근 미국 국립미술관은 차량 진동으로부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까지 마련했습니다. 미군 군용기들이 기념비행에 나서면서 인근 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행사를 신속히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 방탄차 비스트를 타고 트랙을 도는 명예 주행에 나섰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행사가 화려한 볼거리와 미국적인 이미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초로 종합격투기 대회를 열었고 북중미 월드컵에선 우승팀 스페인에 직접 트로피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김보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먼저 회담해야 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플라이츠 부소장은 기고문에서 한미 정상이 미리 만나는 것은 한미 관계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경제 디데이 작전을 설명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이른바 글로벌 왕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베센트 장관은 경제 디데이가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최대 단일 금융 공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이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내 감시 경보장치 탑재를 2031년부터 의무화합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오늘 일본 국토교통성이 카메라와 센서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시해 주의가 산만해지면 경고음을 울리는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 수입 신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인 포르말데이드를 사용한 중국 배추와 관련해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입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7월까지 고속도로 터널 구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명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고 유형별로는 앞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터널 초반부와 중반 구간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행인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선 태릉 입구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피해 남성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통장 비밀번호와 OTP 카드를 받아 쓴 피싱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경기 북동부와 제주, 그 밖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 아침 기온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2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휴가철인 8월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는 특별한 이것을 달자라는 글이 SNS에 올라와서 지금 찬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대판 주홍글씨다. 다른 차 빌려 타면 소용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자에게 압박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도 아주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는 됐었죠. 그러나 인권 침해와 또 이중처벌 우려로 통과되지는 못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입니다. 세 글자고요. 뭐 자동차에 등록번호를 적어놓은 판.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비읍, 히읗, 피읍입니다. 비읍, 히읗, 피읍.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은 음주운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고요. KBS 콩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글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뭐 좋은 의견 서로 나누기도 하고 몇 분은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민혜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도로 흐름은 좋지만 작업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내천에서 동홍천 부근 1차로에서 이동하면서 작업 중인데요. 작업 여파로 내천 나들목 부근으로 6km가량 정체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문막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더 지나 둔대 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풀배기 작업으로 5km 더 어렵습니다. 이 대관령 1터널에서 4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터널 내 청소 작업으로 3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은 둔대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6km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70원대로 내려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20대 이하 일자리가 7만 6천 개 감소하며 14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경찰청장 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직무대리 지정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이 관련법 개정 없이도 임신 중지약 도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재범 비율이 2022년 약 42%에서 2024년에는 약 43%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이 40%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런 탓에 이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특별한 이것을 달자라는 의견까지 지금 SNS에 올라온 건데요. 아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신상 공개나 차량 매각 등 아주 강도 높은 조치로 재범을 막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고요. 하여간 뭐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 등 실제 음주운전자를 관리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식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오늘 이런 부분을 좀

0: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자를 통해서 또 콩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동차에 등록번호를 적어놓은 판, 이런 뜻을 지닌 세 글자 단어가 오늘 퀴즈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 몇 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끝번호 0833님, 음주운전 상습범에게 무슨 배려가 필요한가요? 라고 아주 강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2047님, 음주운전 절대 안 돼요. 술 약속 있을 때는 차를 집에 놓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운전대 잡으시면 안 돼요. 6563님, 음주운전 적발되면 또다시 사고를 내지 못하게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강한 의견들이 오늘 많으시네요. 3000번 쓰시는 분, 특수 이것도 좋지만 음주운전 스티커를 장착해서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대체로 여기까지는 뭐 찬성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시네요. 정일범님도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차량에 자동 음주 측정기와 경찰청에 바로 전송되는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432님, 이것으로 음주운전 적발 차량을 표시하는 거에는 반대합니다. 음주운전자는 물론 전과자라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하셨어요. 역시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네. 김동님, 음주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는 두 번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사실 뭐 저도 뉴스를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게 공분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래요. 0014님,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왜 행정비용 들여서 특별 이것까지 제작해주면서 운전면허를 유지해주나요? 그냥 면허 말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체로 뭐 글쎄 이런 번호판을 장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라기보다는 찬성의 의견이 또 우세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을 연결해 볼 시간인데, 오늘은 광주와 경인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 볼 거예요. 먼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0: 다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광주도 덥죠?
1: 네, 무더위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전남 광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현재 기온은 33도. 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0: 아, 덥네요. 광주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요즘 1인 가구 참 많습니다. 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잊어버리는 청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전남 광주 동구가 이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리셋 다시 연결이라는 건데, 이 프로그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네, 외로운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요. 근데 동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네, 동구에는 특히 1인 세대가 많습니다. 뭐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장년 등인데요. 이제 그동안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 차례 진행됐는데, 혼자 사는 청년, 특히 고립된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고요. 혼자 살고 있는 청년과 또 외로움 체크리스트 6점 이상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남 광주 동구 신성심 복지기획팀장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2: 동구는 26년 7월 기준 1인 가구 비율이 약 50.9%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1인 가구 비율이 높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쉬는 청년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혼자가 편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잊어버리거나 특히나 많이 외로워져 가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한테 리셋 다시 연결이라는 이름처럼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또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프로그램을 6회로 구성한 이유는 참여자분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매주 같은 얼굴을 보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6회가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시간도 괜찮구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0: 네, 이름처럼 정말 리셋, 그러니까 처음으로 되돌려서 다시 연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군요. 네. 근데 설명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이 6차례 진행된다고 하던데 그럼 뭐 어떤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1: 네, 지난 8월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리 수납부터 AI 활용법 배우기, 나를

0: 알아가는 기질검사 등 일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 두 번째 시간 AI 활용법 배우기에 다녀왔는데요. 뭐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도구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0: 네, 참여자들 눈높이에 맞게 인공지능 활용법을 배워보자는 이제 취지였습니다.
1: 네.
0: 그런데 특히 이 시간은 단순히 인공지능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 참여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데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수업이 구성돼 있었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2: AI가 이 잘하는 일들 있죠? 제가 들으니까 어제 정리 수납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 정리 수납도 막상 집에서 실천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아주 쉽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그냥 내가 정리하고 싶은 곳을 찍어요.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10분 정도만 정리할 시간이 있어.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좀 알려줄래? 근데 그것만 해도 이 습관이 들기만 해도 정리력이 좀 더 늘어난다는 거.
3: 안녕하세요. 김유미입니다. 그 일상회복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생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나에게 어떤 면에서 비서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접목을 시켜봤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찾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업무적인 면, 창업적인 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되고 또 고립된 청년들을 뭔가를 계획하는 것도 쉽진 않고 의지도 생기지 않고 또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힘들 수 있는데요.
1: 네.
0: 현장에서는 마흔 3단은 물론이고 이들의 새 출발에 좀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AI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줬는데요.
1: 네.
0: 뭐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거나 취업 준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실습 위주였고요. 또 대신에 AI를 너무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안내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뭐 함께 건강한 반찬을 만들고 뭐 숙면에 도움되는 베개를 만들고 반려식물을 만드는 시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1: 네, 어쨌든 청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 실제 근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은 뭐 어떻게 해서 오게 됐다고 하던가요?
0: 네, 다들 사정은 다르지만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별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발걸음했다고 합니다.
1: 네.
0: 물론 아직은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배우니 좀 도움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아직은 좀 낯설고 서툴러서 대화 한마디 안 해봤지만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좀 친해진 친구 한 명 사귀고 싶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4: 몸이 좀 아파서 집에만 있어서 그런 몸이 찌뿌둥하니 아픈데 애기가 나와서 수업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는 계기로 한번 집 청소도 해보고 마음이 홀가분하니 좋아졌어요.
5: 네.
4: AI 개발자 취업에서 경제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5: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도 좀 만나고 싶어서 사람하고 담을 쌓고 사는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란 게 좀 사회하는 동물인데 그래도 친구 한 명이라도 사귀고 싶네요.
6: 사람에 대한 데 약간 불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직접도 이렇게 와서 현장에서 배우는 것하고는 또 습득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용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통해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찾고 제 삶의 어떤 좀 활력을 좀 찾아서 네, 그렇게 좀 살아봤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혼자 있는 게 익숙했던 시간을 내려놓고 이렇게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 청년들에게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1: 이들이 이제 친구를 사귀고 싶고 또 일자리 찾고 싶고 또 활력도 찾고 싶다고 했는데 그 바람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앞서 전남 광주 동구 1인 가구 수가 동구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1: 네.
0: 1인 가구 수가 2만 8천 세대인데 이 중에 청년 1인 가구가 1만 명이 넘습니다.
1: 네.
0: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 고립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고 함께 회복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또 이번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 겁니다.
1: 네.
0: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이지만 청년들이 나도 좀 할 수 있고

0: 있구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괜찮구나를 실제로 좀 느끼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런 프로그램이 더 늘어서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작은 만남들이 청년들의 일상에 새로운 연결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1: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광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현경 리포터였고요. 자, 계속해서 스튜디오에 박수정 리포터 나와 있는데요. 경인 지역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어떤 현장을 함께 떠나볼까요?
2: 네, 인천의 한 파출소가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던 파출소였는데요.
1: 네.
2: 지금은 주민들의 외로움과 마음을 살피는 마음 지구대가 됐습니다.
1: 네.
2: 차 한 잔 마시고 책도 읽고 또 컬러링 활동도 하면서 누구나 편하게 와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1: 오, 예전 파출소가 마음을 돌보는 공간이
2: 네.
1: 됐다. 이 얘기잖아요.
2: 네. 오. 이곳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3층짜리 건물인데요. 7차로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던 파출소였는데요. 1989년 만수 파출소로 문을 열었고요. 만수지구대 치안센터로 사용되다가 2008년에는 뭐 식당이나 카페 다른 용도로 쓰였습니다.
1: 네.
2: 지난해 8월부터는 이곳이 빈 건물로 남아 있었는데요. 인천시에서 이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서 지난 3월 24일 마음지구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공간인지 직접 들어가 보시죠.
3: 신청서랑 외로움 고립 자가 진단 요거 서류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4: 네. 요거는 내 마음이 얼마만큼 외로운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자가 진단 리스트예요.
2: 네.
4: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하단에 안내도 되어 있지만 제가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2: 예, 예,
4: 요거는
2: 예.
4: 솔직하게 답변을 예. 해 주시면
2: 네.
4: 감사하겠습니다.
2: 예, 예.
4: 선생님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나요?
2: 많이 느끼고 있죠.
4: 그러면 소외되어 있다고도 느끼시나요?
2: 아무래도 외롭고 이렇게 대인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죠.
4: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적으로 만나거나 주 1회 이상 연락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랑은 좀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2: 글쎄 한 두 명 정도요.
4: 두 명 정도 있으시고?
2: 예, 예. 예, 예.
4: 선생님 두 번째가 내가 얼마만큼 외로운지를 한번 본 거예요.
2: 네.
1: 뭐 이게 좀 들어보니까 외로움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이제 답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음지구대에 처음 오게 되면 이렇게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정도를 확인하는 자가진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한 어르신이 사회복지사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자가진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1: 네.
2: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현재 자신의 외로움이나 사회적인 고립 정도를 스스로 살펴보는 겁니다.
1: 네.
2: 그렇다고 꼭 외로운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않더라도 누구나 와서 차를 마시고 책도 읽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 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내부도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는데요.
1: 네.
2: 2인용 테이블이나 뭐 4인용 테이블이 곳곳에 놓여 있었고요. 커피와 차도 마실 수 있게 구비되어 있었고요. 또 책장에는 마음 치유와 관련된 에세이, 소설, 책 100여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뭐 벽면이나 테이블 위에 뭐 비즈 공예 작품이나 뭐 수도쿠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1: 네.
2: 이곳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용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임선미 씨 만나보시죠.
5: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지구대 담당자 임선미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홍보물이나 뭐 인터넷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고 찾아오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하고 물어보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내가 정말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좀 찾아왔어요. 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 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하면서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 이후로 그냥 꾸준하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지구대라는 공간을 오픈하고 나서 더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라고 크게 다가왔는데요. 이용자분들이 생각보다 외로움을 느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았어요.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그래도 오고 가면서 인사도 나누고 저랑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런 얘기 이렇게 쭉 들어보면.

0: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혼자 있는 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곳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용객들의 안부를 묻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지관 상담이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곳에서 하는 활동뿐 아니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0: 네. 실제로 이곳을 찾은 분들의 그 어떤 변화를 실제로 이분들은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좀 만나보셨나요?
1: 네. 보통 60대 이용객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네. 70대 이상, 50대, 40대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있었고요. 또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용객 가운데는 15년째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크게 느껴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컬러링 활동도 하고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우면서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는 분도 있었고요. 또 집에 있으면 누워만 있게 되는데 이곳에 오면 사람